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로 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은 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최근 국가영화국과 시장감독정국이 영화관의 업태혁신, 모델혁신, 서비스혁신을 추진하고 영화관을 관람과 교류, 오락, 소비가 결합된 종합적인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록색 테마 상영관부터 복합업태의 융합, 가족체험 학습 플랫폼부터 도시문화 랜드마크에 이르기까지 현재 여러 지역의 영화관은 영화 플러스를 중심으로 업태 간 경계를 허물고 대중의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며 개성화된 정신문화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킴으로써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영화 시장을 번영시키는 데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한 차례 광범하고도 심각한 체계적인 변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염재 신농 씨의 고향 수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2025년 감동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의사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한 차례 광범하고도 심각한 체계적인 변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한 차례 광범하고도 심각한 체계적 변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의 법칙성과 간과성, 목표와 임무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이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의 내적 요구이며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개의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책입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은 뚜렷한 광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에 관계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제반 분야에 관계되므로 그 누구도 방관자가 아니며 그 누구도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은 선명한 체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이며 복잡한 체계적인 사업으로서 결코 단순히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이 아니며 제반 분야에서 통일적으로 조류를 추진하고 각 방면에서 역량을 협동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은 심각한 변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므로 반드시 저탄소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한 차례의 세계적인 에너지 혁명 및 산업혁명의 추세에 순응하여 경제 발전의 품질 변혁, 효율 변혁, 동력 변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영속적 발전에 관계되며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실현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모하고 대량으로 배출하는 생산 모델, 소비 모델을 개변시킬 것이며 녹색 발전, 저탄소 발전, 순환 발전에 기초한 경제 체계와 청정 저탄소, 안전 고효율을 지향한 에너지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자원과 환경에 따른 제약을 완화시키고 발전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실현은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우리나라 생태 환경의 질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실현은 우리나라의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의 풍모를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합되고 절약을 우선시하며 동시에 추진하고 내외가 원활화되고 위험을 방지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위, 자원 조건, 기술적 잠재력, 시장 활력을 보다 잘 발휘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 구조, 생산 방식, 생활 방식, 공간 구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합니다. 첫째, 통일적 조류를 확실히 강화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을 생태 문명 건설의 전반적 배치와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 국면에 포함시키고 우리나라의 부존 에너지 자원 형편에 입각해 선립 후파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을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계획 실시 방안과 보장 조치를 서둘러 제정하여 내오고 탄소 배출 정점 도달 10대 행동을 잘 조직 실시하며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의 속도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책임 주체 사업 임무, 완성 시간을 명확히 하며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혁명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석탄 자원이 풍부하고 석유 자원이 부족하며 천연가스 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석탄의 청정 고효를 이용을 강화하고 석탄 소비의 형태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자원에 대한 탐사 개발 강도와 매장량 및 생산 능력 확보 강도를 높이고 국내 에너지 생산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에너지의 자주적 공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신형의 에너지 체계를 서둘러 계획하여 건설하고 수력 발전 개발과 생태 보호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적극 발전시키고 에너지 생산, 공급, 비축, 판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의 녹색화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 차례의 과학기술혁명과 산업 변혁에 따른 기회를 확고히 포착하여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제5세대 이동통신을 비롯한 신흥 기술과 녹색 저탄소 사업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녹색 제조 체계와 녹색 서비스 체계를 적극 건설해야 합니다. 공업, 건축, 교통 등 분야에서 에너지 이용의 청정화, 저탄소화 전환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검소하고 적당하며 녹색적이고 저탄소적이며 문명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창도하고 전체 인민의 절약의식과 생태환경보호의식을 강화하며 탄소배출량 표시제도를 모색하여 수립하고 녹색 소비와 저탄소 소비를 인도하며 전체 인민이 참여하는 량호한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넷째,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한 정책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모 총량과 소모율에 대한 통제를 보완하고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중점적으로 통제하여 탄소 배출 총량 및 배출 강도 이중 통제 제도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기준을 완비화하고 탄소 배출 통계 채산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 거래 제도를 완비화하고 탄소 정가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괄 보호와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생태계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글로벌 기후변화 협상 의정과 국제규칙의 제정에 동참하고 공평하고 합리하고 협력 상생하는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협력과 투쟁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치를 견지하고 차별적 공동 책임 원칙, 공평 원칙과 각자 능력 원칙을 견지하며 우리나라의 발전 권익을 철저히 수호하고 불합리한 탄소 간섭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한 차례 광범하고도 심각한 체계적인 변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귀심 1은 고궁 건룡 정원 몰입형 미디어 전시가 국가도서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건룡 정원은 자금성 영수궁 서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정원 조경, 건축, 회화, 조각 등 여러 예술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번 몰입형 미디어 전시는 건룡 정원의 역사적인 유산을 기반으로 15개의 몰입형 공간과 17개의 인터랙티브 설치물을 조성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통 정원의 건축 미학과 인문적 이야기를 감각적이고 체험 가능한 몰입형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동북의 무형문화유산인 도화가 수도의 예술 분위기와 만나면서 지역을 뛰어넘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 교류를 펼쳤습니다. 일전에 칼 끝에서 피어나는 꽃, 독창적인 구상, 길림 도화 예술 전시회가 북경국가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민간 도화는 독창적인 무형문화유산 기예로 채색 오유치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특수 제작된 칼날을 활용하여 창작하는 데 층차가 다양하고 결이 섬세하며 고아한 예술 품격과 통속적인 재미를 모두 갖췄습니다. 길림성 도나시에 뿌리내린 민간 도화는 짙은 동북 지역 정취를 띠고 있으며 작품은 흔히 장백산 경치, 조선족 민속, 흙토지, 전원 풍경에 초점을 맞추어 북극 산천의 공장함과 수려함을 가감없이 펼쳐 보이는 바 지역 문화와 민간 장인 정신이 결부된 예술의 보물입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향토에 뿌리내린 이 무형문화유산은 더 넓은 예술계에서 다양한 예술 형태와 교류해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북경국

국가대극장을 전시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국가대극장은 북경의 핵심 구역이 위치한 우리나라 최고의 공연 예술 중심입니다. 이곳은 예술의 전문성과 대중 전파성을 겸비해 무형문화유산이 도시 예술시장과 접목하고 현대 미학 시야에 녹아드는 훌륭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국가대극장 음악청 2층 북쪽 공공공간의 전시구역을 마련하고 130m 길이의 전시 동선을 따라 3m 높이의 표준 전시벽에 도화 작품을 질서정연하게 전시했습니다. 중국 작가협회가 제9회 로신문학상 수상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7개 부문에 총 35편의 작품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로신문학상의 응모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처음 출판되거나 발표된 작품으로 종편소설, 단편소설, 기록문학, 전기문학, 시, 산문, 잡문, 문학 리런 비평, 문학 번역 등 7개 부문을 망라합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비밀 등 5편이 중편 소설상을, 긴 계절 등 5편이 단편 소설상을, 인간 세상을 가로지르는 코끼리 떼 등 5부가 기록 문학상을, 또다시 푸른 산들이 등 5부가 시상을, 고대의 령혼 등 5부가 산문, 잡문상을, 문학의 깊은 뜻 등 5부가 문학 리련 비평상을, 존슨 전 등 5부가 문학 번역상을 수상했습니다. 제9회 로신문학상이 발표된 가운데 흥령강성 작가협회 부주석이자 흥령강 문학원 전문 작가인 전용선의 작품 비밀이 가장 높은 순위로 중편 소설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혁명력사 소재 문학 작품인 비밀은 독특한 시각을 통해 조일만 열사가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 신념을 지키고 당의 기밀을 보호하며 의연히 죽음을 맞이한 장렬한 과정과 인격적인 매력을 생생하게 복원해냈으며 동북 항일영군 정신의 불멸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는 뜻깊은 문화선물입니다. 조선족 작가 전영선이 창작한 드라마 절벽과 영화 절벽 위에서는 다수의 전국적인 기록을 세우며 영화 드라마 분야에서도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소주시는 중국 최초의 세계유산 모범도시입니다. 수년간 현지에서는 자수같은 세심한 공력으로 고성의 문맥을 보호하고 각종 역사문화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도시경신과 문맥계승이 융합공생하는 특색있는 발전 경로를 걸어왔습니다. 소주는 고대의 평강이라 불렸으며 2500여 년 전 오자서가 주관하여 축조한 함려대성이 소주 고성의 핵심 골격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각도시 지도인 남송시대의 평강도는 당시 고성의 골목과 하천체계를 완전히 정형화했으며 현재는 소주 박물관에 전시 중인 청대의 고소 번화도는 12m가 넘는 긴 두루마기에 2000여 채의 건축물과 4800여 명의 인물을 그려내 당시 상점이 즐비하고 상인과 여행객이 오가던 강남 지역의 번성한 풍경을 섬세하게 펼쳐 보여줍니다. 제12회 전국 오페라 성악 공연 및 제4회 브루스 카티니 국제 성악 대회가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문성과 예술적인 사명을 견지하며 대학 성악 교육을 강화하고
젊은 예술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데 주력하게 되는데 국내 오페라 성악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 성악 명작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또한 개방과 포용, 예술 중심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고전 오페라의 정수를 전하고 국제 예술 교류의 장을 마련해 국내외 성악 예술의 상호 교류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공동 주관하는 연변 가무단 교향악단은 개막식 주요 무대를 책임졌습니다. 악단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수한 참가자들과 함께 세계적인 오페라 명곡을 연주하며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교향악과 안정된 무대 운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대회가 연길에서 열리게 된 것은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문화예술 발전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또한 연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변경 지역의 장점을 살려 전국 예술 자원과 연결하고 국제 문화 교류를 넓히게 되는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염재신농 씨의 고향 수주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명 고성 시리즈 중 100번째는 염재신농 씨의 고향 수주입니다. 중화민족의 비조 신농제의 고향인 수주성에는 신농정과 관제묘, 염재신농비 등 신농제와 연관된 명승고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 밖에 고대 수주성 외곽의 뇌고돈 고분의 골락은 2500년 전인 전국 시기의 무덤입니다. 1978년 이 고분들 중 하나인 증후을 무덤에서 출토된 청동기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옛적에 한수 동쪽의 나라라 불린 수주는 장강류역과 회화류역의 교차지대, 허북성 북부, 강한평원과 중원평원이 접목한 요충지에 위치한 허북 북부의 주요 도시입니다. 서주 시기부터 춘추 전국 시기까지 수주에는 려와 수, 당을 망라한 세 개의 제후국이 있었고 전국 시기의 후반에 이곳에 수현을 두었으며 서위 때인 535년 수현을 수주로 승격시켰습니다. 581년 수국공으로 책봉된 복주의 대사마 양견이 정제를 밀어내고 보위에 올라 수국공이라는 자신의 직위 명칭에 따라 국호를 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자에 갈주자가 들어있어 자신의 강산이 오래갈 수 없을까 우려하여 숫자가 따른다는 의미를 가졌다는 이유로 기존의 국호를 따를 수에서 나라수로 바꾸었습니다. 수주성 서남쪽에 남아있는 신석기 시대의 요적지는 넓은 범위와 풍부한 내용을 가진 한수류역의 굴가령 문화유적지입니다. 1957년 이곳에서 생산도구와 생활용품이 대량 출토돼 3천여 년 전의 사회상을 보여줬습니다. 출토된 문물 가운데는 돌로 만든 도끼와 돌, 칼, 돌낫 그리고 도자기가 많은데 채색의 그림을 그린 검정 바탕의 도자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와 동시에 완전하게 보존된 많은 벼 껍질도 발견돼 당시 장강류에게서 벌써 벼 농사를 했음을 말해줍니다.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곳은 희씨성의 제후국 수나라였습니다. 편년체 사서인 좌전에는 한수 동쪽의 나라들 중 수나라가 가장 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주는 염재신농 씨의 고향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수주에서 북쪽으로 60km 거리에 구령산 남쪽 기슭에 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신농제는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일명 렬산씨라고도 부릅니다. 5천여 년 전 신농씨는 수종을 데리고 수주 장려산에서 출발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오곡을 재배하고 백초를 맛보며 질병을 치료하고 농사를 가르치며 력법을 만들고 통상을 가르치며 고대 문명을 창조했습니다. 수주에서는 그때 그가 기거한 동굴을 신농동이라 이름하며 지금까지 보존해 내려옵니다. 동굴 입구가 북쪽을 향한 신농동은 상단이 넓고 하단이 좁은 독특한 루각의 모양을 가집니다. 온갖 모양의 바위가 산재해 카르스트 지형을 형성하는 동굴에는 또 정오에 시장을 열고 물건을 교환한다는 신농제의 주장을 실천한 곳이라고 전해지는 일중가 유적도 남아있습니다. 수주성에서 동북쪽으로 30km 거리에는 리산파와 순전, 룡피안, 파산채, 순정 등 순임금이 농사를 지었다는 유적지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신농씨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호북에서는 해마다 중국 호북 렬산 염재 신농제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신농동
유적지 주변에 신농묘와 신농기념관, 기념광장, 렬산 대종사 등 건물을 지어 렬산은 해내외 여망자손들이 참배하는 성지로 됐습니다. 멱수강과 개수강 합류 지점의 기슭에 뢰고둔이라고 하는 눈덕이 있는데 춘추시기 초나라 령은이 일으킨 란을 평정하기 위해 초장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와 이 둔덕에서 복을 올려 진군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이름이 뢰고둔입니다. 오늘날 이 뢰고둔은 이름에 깃든 사연보다 이 둔덕에서 전국 초반에 많은 무덤을 발견한 것으로 인해 더욱 세상에 높은 명성을 펼쳤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 바로 주왕실의 제후국 중 하나인 임금 증후울의 무덤입니다. 뢰고둔의 동쪽 언덕에 위치한 증후울 무덤은 수직 암갱의 나무관을 사용했습니다. 이 무덤의 지하 궁전은 방 3개에 거실 하나를 거느린 호화로운 아파트를 방불케 합니다. 붉은 사암 속에 조성된 지하 궁전은 동서 길이 21m, 남북 너비 16.5m, 깊이 13m, 면적이 220평방미터에 달하며 묘도가 없고 무덤의 단면이 한자로 북자 모양을 형성합니다. 증후울 무덤은 고대의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보고이자 정교하고도 장관을 이루는 고대 예술의 전당입니다. 증후울 무덤에서는 악기와 청동기, 병기, 금기, 옥기, 칠기, 목기, 죽간 등 약 1만 5천여 점의 문물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완전하게 보존된 타악기 편종이 가장 장관입니다. 세계의 기이한 경관 중 유일무이한 보물로 인정되는 편종은 도합 65개의 총무게는 2,500kg에 달합니다. 청동으로 조조한 정교한 이

분해와 조립이 가능한 이 변종은 완전하고도 웅장한 타악기임에 손색이 없습니다. 1970년대 동방홍 1호 위성이 우주에서 지구를 돌며 들려준 음악 동방홍이 바로 편종으로 연주한 것입니다. 1987년 12월에는 또 증후울 편종 우표와 음성 우표 협업을 발행해 음향 우표의 선례를 열었으며 다시 한번 편종을 세계에 알려지게 했습니다. 허북성 가무단이 편종 소재를 활용해 창작한 편종 악무는 노래와 무용, 음악을 접목해 증후울 무덤에서 출토된 편종을 모방 제작한 고대 악기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 석, 사, 죽, 포, 토, 흉목 등 8가지 음으로 화음을 내며 천고의 절창을 다시 연주해 고대 중국인들의 예술적인 풍모와 당시의 사회상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상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내 여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2025년 감동 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이사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미시한 빛이 모여 은하수를 이루고 평범함이 위대함을 낳습니다. 감동 중국 2025 올해의 인물 시상식이 방송된 가운데 해외에서 현지 익사자를 구하다가 순직한 중국 의료지원팀 의사 장근교가 감동 중국 2025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감동 중국 시상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대가 산과 바다를 향해 달려간 줄 알았으나 그대가 몸을 던져 위험을 무릅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가족들은 그대의 귀한 길을 바라보았지만 그대는 그것을 타인의 생명길로 바꿨습니다. 조국과는 멀어졌지만 위대함과는 가까워졌고 그대의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국경을 초월했습니다. 그대의 몸은 푸른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대의 이름은 다리로 뛰어 말리길을 이었습니다. 생명, 그것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장군교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에 다리라는 교자가 들어있는 글은 평생을 다리와 인연을 맺은 듯합니다. 1987년생인 장군교는 의사의 길에 오른 그날부터 구조를 일상으로 여겼습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가 닥쳤을 때 그는 자진하여 산동성 제10차 호복 의료지원팀 팀원으로 호복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약 두 달간 버티며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한편 만여 원 상당의 방역 물자를 계정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호복성 정부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욕향자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호복 지원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그는 심장박동행동이라는 구조센터를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교육 도구를 들고 유방 인민광장에 나가 심폐소생술을 무료로 가르쳤으며 400여 회의 교육을 진행해 2만여 명의 시민들이 관련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의 작은 선행들은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밝혀주었고 사람들은 그를 로좀 의사라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조국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의료지원 임무가 내려졌을 때 장군교는 다른 역행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 1월 그는 제27차 탄자니아 파견 중국 산동 의료팀 팀장으로 종착을 맡아 탄자니아 모힘빌리 공립병원에 도착해 마취 의료 및 교육 훈련에 힘썼습니다. 모힘빌리 공립병원에는 여러 수술센터가 있지만 오랫동안 마취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림상 진료 최일선에 뛰어들었고 동시에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해 현지 의료진을 1대1로 지도하며 마치 프로토콜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탄자니아에 떠나가지 않는 의료팀을 남겼습니다. 2025년 6월 8일 장군교는 위챗 모멘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온 의사로서 저는 저의 조국과 저의 직업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탄자니아 동료들이 중국과 중국 의사의 힘을 느끼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모멘트가 그의 마지막 글이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탄자니아 다리에스 살랑 해변에서 한 현지인 여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군교는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고 파도 속에서 유일한 구명조끼를 익수자에게 입히고 온 힘을 다해 그녀를 해안가로 밀어냈습니다. 익수자는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그는 탈진으로 익수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습니다. 용은 멀리 갔으나 그 정신은 영원합니다. 장군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며 생명을 구한다는 중국 의료지원팀의 정신을 생명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산동성 도둑모범 제로시대의 모범 칭호를 주소받았고 2025년 8월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의사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10월 의료사로 초소되었습니다. 평생 의사만 할 겁니다. 또 의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장군교의 이 한마디는 그의 평생 가장 소박한 신조였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방역, 대중의료교육, 말리 아프리카 의료지원, 목숨을 건 구조의 이르기까지 그의 발자취는 책임과 헌신과 희생을 아우릅니다. 그는 짧은 생애로 하얀 의사 가운에 초심을 종명했습니다. 의인의 인술은 결코 막을 내리지 않으며 정신의 교량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1: 라디오로 듣는 세상. 2025년 감동 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의사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슬로벤스코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이어 발전 경험이 주는 계시와 발전 경험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1: 강력한 관리와 보호, 발전 촉진으로 15차 5개년 계획에 좋은 출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0: 공무원이 광서남용 횡주시 룡남저수지 진륙댐 붕괴재해 조사평가팀을 설립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수석의 초청으로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이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의원은 절강성 개혁 개방의 축소판입니다. 20년 전 당시 절강성 당위원회 서기였던 습근평 동지는 의호 발전 경험에 대한 심각한 총화를 통해 정부가 관리

0: 관리할 것은 잘 관리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어 정부의 보이는 손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의료 발전 경험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두 손의 결합은 의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미래를 향해 어떻게 시장의 효과성과 정부의 유능함을 더 잘 실현하여 고품질 발전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개를 보도 의료 발전 경험이 주는 계시 오늘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에게 큰 옷을 갈아입히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의료는 상해까지의 첫 번째 국제 전자상거래 신속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화물은 의료 세관의 검사를 통과한 후 상해 포동 국제공항을 통해 전 세계로 수송됩니다. 절강성 의료시 초과 무역유한회사 물류경리인 정태병은 과거 유럽 손님들은 한 달이 지나서야 물건을 받았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며칠이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의료는 전 세계 230여 개 나라와 지역과 무역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 전에는 의료에서 대외무역 사업을 성사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001년부터 의오에 와서 사업을 시작한 네팔 상인 비슈누는 이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슈누는 당시 의오시는 외국 자본 기업을 설립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었고 의오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우 번거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절강성 의오시 당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이었던 모상괭은 당시 의오는 마치 탁자 밑에서 연을 날리는 것과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현급시로서 별도의 세관을 설립할 수 없었고 출입국 관리국도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기구와 권한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의 인력, 물품, 돈 등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의오를 방문한 습근평 동지는 의오 발전이 직면한 여러 체제와 기재 장애를 예리하게 통찰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쉽게 말하면 이는 아이가 성장하여 18세 청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6살 아이의 옷을 입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발전과 더불어 이들에게 권한 확대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습근평 동지는 한마디로 진리를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바로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에게 큰 옷을 갈아입혀 주는 것입니다.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제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습근평 동지의 추진하에 1년간의 심층 연구와 검증을 거쳐 2006년 11월에 절강성은 의료에 대한 권한을 공식적으로 확대하였고 이후 의료의 제1진으로 400여 개의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료시 정부 판공실 부주임을 맡았던 우수구는 권력 확대 개혁은 의료의 발전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시켰고 외국 상인은 의료 현지에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심사 비준, 봉사, 감독 관리 등을 제대로 하고 경영 혁신, 경쟁 등을 광범위한 시장에 맡겨 과감히 시도하게 함으로써 대중의 창조력, 상상력, 독창 정신을 충분히 발휘시켰습니다. 정부의 보이는 손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소상품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소상품의 수출 종류는 많고 규모는 작아 장사 한 건에서 늘 수십 종의 상품을 한 컨테이너에 모아 넣어야 했고 모든 종류의 상품은 통관 검사, 신청, 외환 결제, 세금 환급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빠른 성장에 따라 절차가 많고 통관이 늦으며 외환 결제가 어려운 등 문제들이 점차 중소업체나 영세 기업들의 난제로 되었습니다. 체제 기재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2011년 의오는 국가 국제무역 종합 개혁 시점 임무를 떠맡아 전국 최초로 현역에서 전개한 국가급 종합 개혁 시점으로 되었습니다. 절강성 발전개혁위원회 종합체제개혁처 처장을 지냈던 왕경구는 당시의 상황으로부터 볼 때 의오의 국제무역 종합개혁 시점은 신형의 무역방식, 유통방식, 금융방식 구축 등 40여 개 부문과 관련되는 체계적인 공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천적 탐구를 거쳐 참신한 무역 방식인 시장 구매 무역 방식이 의오에서 실행되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변화는 지정 시장 내에서 외국 상인의 다품종 다수 배치, 소규모 구매 수출을 허락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불완급, 통관 편리, 구매 금액 재고 등 정책을 향수하게 했습니다. 절강성 의오시 상무국 국장을 맡았던 왕병력은 이 혁신적인 조치는 의오 시장 수백만 가지 상품의 수출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고 전 세계 구매상과 의오 구매상 사이에 창조적으로 문턱이 났고 간편한 무역 통로를 열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의오 대외무역 수출은 1,400억 원을 돌파해 동기 대비 근 30% 성장했습니다. 의오 발전 경험을 학습 보급할 때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할 것과 관련해 습근평 동지는 정부는 관리해야 할 것을 관리하고 풀어주어야 할 것을 충분히 풀어주었으며 봉사의식을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기업의 난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간의 양성순환을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의오의 경험은 발전 중의 경험이고 개혁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전면 발전을 추진한 경험이며 개혁의 정신, 발전의 방법으로 발전 중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라고 표했습니다. 정부와 시장 관계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은 자원 배치 속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고 창조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유능하고 시장이 효과적이며 상가들이 과감히 도전하면서 의오는 개혁 전면 심화의 물결 속에서 힘차게 노를 저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1대1로 공동건설 창의는 의오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조정과 추진을 거쳐 의오 신강 유럽 구간 중국 유럽 화물 열차가 개통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소상품 집산지인 의오와 유럽 최대의 소상품 집산지인 마드리드 사이에 륙로 직통이 실현되었습니다. 항구가 없는 의오는 영파 주산항을 연결하여 영파 주산항의 제륙 항구 구역을 설립했습니다. 이로써 철도 해운 복합 운송을 통해 해양 기능을 내륙까지 확장했습니다. 이로써 국경에 접하지 않고 바다에도 접하지 않은 의오는 육지, 바다, 공중, 철도 우편의 입체적인 개방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습근평 총서기가 다시 의오를 방문했습니다. 시장의 상가와 소기업주 대표들을 만나 총서기는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영광을 창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혁은 진행형으로 완료는 없습니다. 2025년까지 의오는 국제무역 종합개혁, 내륙 유통체제 개혁,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등 국가급 혁신 시범과제 111개와 성급 시범과제 216개를 잇따라 수행했습니다. 또한 시장 구매 무역 방식은 전국 21개성 39개 시장으로 확대되고 보급되어 중국산 제품이 해외로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로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의오의 수출입 총액은 4,864억 2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9.9% 증가한 가운데 수출액이 4,207억 2천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같은 기간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습근평 경제사상연구센터 연구사부의 작년 주임은 효과적인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을 견지하는 것이 습근평 경제사상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고 또한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이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의료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과 핵심 단계마다 습근병 청소기의 진단과 방향 제시 그리고 과학적 지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의료 발전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이를테면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대중의 창조 정신을 존중하며 시장이 활력이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개입이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핵심 분야에 힘을 쏟고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7월 24일 15차 오기는 교육 시작 출발 글을 주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공안부 관련 책임자가 15차 오기는 교육 기간 공안기관이 발전과 안전을 총괄해 관리를 강화하고 인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15차 오기는 교육의 시작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 봉사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공안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형사사건과 치안사건 수차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와 11.3% 감소했고 중국식 안전감이 해외 소셜 플랫폼에서 뜨거운 화제로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안발전 15차 5기는 전망계획은 통신 인터넷 사기 범죄 단속과 관리를 중점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통신 사기 범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습니다. 2025년 10월 이후 통신 사기 사건 발생 건수가 9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2023년 이래로 중국은 미얀마와의 경찰 협력을 강화하여 악명 높은 미얀마 북부 코캉의 네 가족 범죄 조직을 철저히 타격했습니다. 한편 국제통신 네트워크 사기 방지 연맹을 설립해 국제통신 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공안기관은 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한 불법 범죄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 발생한 네트워크 요원 사건 170여 건을 수사하고 190여 명을 법에 따라 처벌했습니다.
0: 7월 6일 광서 남영 횡주시 융람 저수지에서 댐 붕괴 사태가 발생하여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습근병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참답게 관철하고 리강 총리를 비롯한 조항 지도 동지들의 지시 요구에 따라 국무원은 관련 국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평가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사평가팀은 응급관리부가 선두로 자연자원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수리부, 농업농촌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재정부, 교통운수부, 중국기상국, 국가에너지국, 국가소방구조국, 그리고 광서쫑족자치구인민정부가 참여하여 광서남영, 횡주시, 융람저수지, 76, 댐 붕괴 재해를 조사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7월 24일 국무원 광서 남영 횡주시 융람 저수지의 진륙댐 붕괴 재해 조사평가팀이 광서 남영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무원 조사평가팀 팀장 겸 응급관리부 부부장인 진민이 회의를 주재하고 조사평가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업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참석한 모든 동지들은 엄숙히 서서 광서 남영 횡주시 룡남 저수지 76 댐 붕괴 재해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회의에서 조사평가팀은 습근평 청소기의 중요한 지시정신과 당주왕 공무원의 결정 포치를 철저히 이해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실사구시적으로 실효성을 중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해 발생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재해 원인을 전방위적으로 규명하며 재해 예방 대응과 비상 대응의 문제와 책임을 전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높은 정치적 책임감으로 조사평가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회의에서는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은 교훈을 깊이 섭취하고 반복적으로 개진하며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고를 확고히 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홍수 방지와 재해 구조 작업을 잘 수행하여 인민 대중의

0: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무원 조사평가팀 전원과 중앙규를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변강 민족 지역의 간부 인재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민족 단계를 촉진하는 국가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난 3년간 제11진 신강 지원 간부들은 현지 간부 대중과 함께 분투하면서 신강의 사회 안정, 민족 단결 및 고품질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카슈가르지오 다슈쿠르간 따지크사치원의 평균 해발 고도는 4,000m를 넘습니다.

0: 1년 전 오마르 비크의 아기가 출생할 때 질식 상태였으나 지원 의료진과 현지 의료진의 조치원 치료 덕분에 아기의 뇌신경 발달을 성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19개 지원 성과시는 보건 분야에 75억 원 이상을 투입했고 110만 평방미터의 규모의 의료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했으며 3만 대 이상의 의료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교육 인력의 단체식 지원은 신강의 교육 수준과 인재 양성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신강 보얼타라 몽골 자치주에서는 134명의 지원 교사가 현지 10개 학교에서 교장 혹은 핵심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 지식을 수업에 접목시켜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각 지원 성과시는 교육 지원에 175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1만 명 이상의 지원 교사를 파견했으며 192개의 지원 학교가 내지 1,171개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도록 추진했습니다. 산업 지원 또는 신강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위에 현대농업, 호탄의 소묘, 의료산업, 카라마이의 컴퓨팅 산업, 카슈가리의 신소재 산업 모두 규모화된 고품질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3년간 각 성과시는 총 6,500여 개의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1,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완수하여 현지 주민들의 근거리 취업을 촉진했습니다.
1: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개방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장강 삼각주 지역의 상반기 수출입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16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며 강력한 경제적 회복력과 발전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글이었습니다.

오늘은 고이즈미 막말 배후에 숨어있는 일본의 핵 야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방위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가 최근 일본이 핵무기와 관련된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위 부문의 현직 책임자로서 이렇게 도발적이고 위험한 핵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일본 전후 역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는 비핵 3원칙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발입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이를 통해 한계를 시험하고 핵 문제에서 이른바 완화하려는 야심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제사회는 마땅히 이에 대해 깊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고이즈미는 국제무대에서 전수방위를 준수하고 평화와 발전과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고 선언했지만 국내에서는 핵금기 타파를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측이 오랫동안 국제사회를 속여온 위장과 거짓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이즈미의 막말은 다카이치 사나이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진적 핵 규제의 축소판일 뿐입니다. 수상에 취임한 후 다카이치는 핵 정책에서 소시지 자르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전후 일본이 수십 년간 지켜온 핵 금기를 의문스럽고 논의 가능하며 수정 가능한 위험한 궤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시간에 따라 정리해보면 2025년 11월 다카이치는 국회에서 안보 3문서 수정 시 비핵 3원칙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거부하면서 단지 문서 수정 중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12월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수상 보좌관 오가미 사다 마사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함으로써 일본 국내외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1999년 일본 방위 정무 차관인 니시무라 신고는 유사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미에는 지금까지 유임되었습니다.

없고 다카이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이즈미 신지로를 보면 그는 2025년 10월 일본의 핵 잠수함 개발 여부에 대해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12월에는 주일미군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 미 해군의 바다 늑대급 핵 잠수함에 올랐으며 올해 7월엔 금기는 떠나라고 직접 외치면서 한 단계씩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현직 지도자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부터 핵심 참모들의 핵 보유론 제로 비용 실현까지 그리고 방위 대신이 공개적으로 핵무기에 관한 논의를 금지구역 없음으로 외치기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돌파선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론 조성 외에도 일본의 제도적 측면의 추진도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 다카이치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를 수정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비핵 3원칙에 핵무기 반입 불가 조항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전문가 회의가 시작되자 다카이치는 직접 참석하여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6월에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전 통합참모총장 야마자키 고지가 반입 불가 조항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안했습니다. 한편 집권연합은 노골적으로 핵잠수함 의제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 유신회는 조속한 핵잠수함 도입을 명문화하였으며 불반입 원칙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와 핵 공유 문제에 대한 연구 과제 및 운영 구상의 시작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먼저 분위기를 띄우고 여당이 열을 올리며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유신회가 앞장서고 자민당이 뒤에서 관망하면서 다카이치 정부는 탐색, 평가, 재추진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때 흔들릴 수 없다고 여겨졌던 비핵 3원칙이라는 일본의 국책을 실질적으로 짓밟을 수 있는 장식품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군국주의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깊은 재앙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기자이자 패전국이었습니다. 가히라 선언, 포츠담 공고, 일본 항복서 등 충분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들은 이미 일본의 의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일본은 또한 핵무기 비확산 조약, 비핵무기 제약국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수용하거나 제조하거나 보유하거나 확산시키지 않는 것은 거스를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일본의 국제법 의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발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국민의 80%가 비핵 3원칙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82개 지방의회는 정부나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국책을 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핵 문턱 국가로서 신속하게 핵 돌파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약 44.4톤의 분리된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대량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가 핵 문제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 외부 확산 위험은 결코 일반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시아 이웃 나라와 국제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용인할 수 없습니다. 다카이치가 집권한 이후 일본 우익 세력은 이른바 외부 위협과 방위를 구실로 일본 헌법과 국제, 국내법의 제한을 끊임없이 돌파하면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와 핵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현실적인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일본이 강력한 공격 무기를 개발하거나 심지어 핵 보유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는 다시 한번 재앙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이미 엄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단호히 저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이즈미 막말 배후에 숨어있는 일본의 핵 야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0: 완성하자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창의가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화온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공동부유는 중국 공산당이 초심을 실천하고 사명을 다하는 생동한 구현입니다. 중국은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차 실현하는 새로운 로정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신시대 우리는 어떻게 공동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해야 할까요? 청소기의 원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5: 我们没有任何理由骄傲自满，松劲歇脚，必须乘势而上，再接再厉，接续奋斗。胜非其难也，持之者其难也。我们要切实做好巩固拓展脱贫攻坚成果。 同乡村振兴有效衔接各项工作，让脱贫基础更加稳固，成效更可持续。
6: 방금 들으신 내용은 습근평 총서기가 2021년 2월 25일 전국 빈곤해탈 공약 총화 표창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연설에서 총서기는 가장 어려운 것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의 성과를 다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의 출처는 려시춘추 신대람입니다. 전국 후기 진나라 재상 려불위가 문객을 동원해 펴낸 려시춘추는 작가의 명작으로 장점을 널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중에 많은 의론이 사상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의 성과를 다지는 것이다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승리는 어렵지만 승리의 결실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려시춘추에 왜 이런 의론이 제기됐을까요? 사실 그것은 한 역사 사건을 대상한 것입니다. 춘추 시기 진나라 경대부 조영자가 책나라를 공격해 일거의 성곽 두 곳을 점령했습니다. 사자가 보고하러 왔을 때 한창 식사 중이었던 조양자는 보고를 듣자마자 밥맛을 잃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측근이 하루에 성곽을 두 곳이나 공략했으면 기뻐해야 할 일인데 왜 걱정이 가득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양자는 그렇게 큰 덕행을 쌓지 못했는데도 단번에 이런 승리를 거두었으니 앞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울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공자는 조양자가 곧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근심이 번영의 씨앗이요, 기쁨이 멸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 오히려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더 큰 승리를 따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승리로 우쭐대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인의 변증법이자 중국인의 경험담입니다. 모두가 잘 아는 예를 들겠습니다. 당현종은 개원년간 한효라는 강직하고 담대한 재상을 등용했습니다. 그런데 한효는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당 현종을 보자마자 의견을 제기해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0: 황제가 불쾌해하는 것을 보고 시종은 한효가 재상이 된 후로 폐하께서 많이 수척해졌다며 왜 그를 조정에서 쫓아내지 않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당현종은 짐은 수척해졌지만 천하는 살이 찌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력을 다해 나라를 다스리는 정신이 있었기에 당현종은 중국 사상 유명한 개원성세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현종은 중국 역사에 빛나는 개원성세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평 세월이 길어지면서 당현종은 점차 정치적 목표와 전진의 동력을 상실했으며 천보 연간에 이르러서는 조정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당 성세가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것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의 성과를 다지는 것이라는 이치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빈곤해탈 공략에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성과를 다지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빈곤해탈 공략뿐만 아니라 공동부유도 마찬가지며 당의 모든 사업은 반드시 이뤄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게 임하고 꾸준히 차근차근 나아가야만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자연스럽게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1: 목만 교수님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어 어떻게 공동부유를 실현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동부유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 우리는 탐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일부 지역과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도록 권장하고 먼저 부유해진 지역과 사람들이 기타 지역과 사람들을 이끌고 부유에 나아가도록 권장했습니다. 그 목적은 공동부유를 실현하려는 데 있습니다. 신시대 10년 빈곤 퇴치를 실현한 농촌 인구는 1억 명에 달해 중화 대지에서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절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부유는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뚜렷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전면적 빈곤 해탈을 통해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데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고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하며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발전은 당 집권 흥국의 가장 선차적인 과제라고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근면과 혁신을 통해 치부하는 것을 경려합니다. 발전 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을 첫자리에 놓으며 치부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중경시 무산현 하장촌의 모상님은 40여 년간 초심과 사명을 간직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현지 농민들을 인솔해 가장 원시적인 방식으로 절벽의 돌을 깎아내 길을 닦았습니다. 7년에 걸쳐 건설한 이 도로의 총 길이는 8km에 달합니다. 그 후 하장촌은 선호하여 로무송출, 수박, 귤 등 삼색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로무송출은 남색, 수박은 녹색, 귤은 오렌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관광 등 일련의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켰습니다. 2016년 하장촌은 드디어 전촌 빈곤 퇴치를 실현했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모상님은 전국 빈곤해탈 공략 모범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2: 네,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곡 공동부유편 들으셨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하루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농구, 경주마, 레슬링 등 종목을 겨룹니다. 나담은 초원에서 수백 년 동안 전해져 왔고 광범위한 대중성과 오락성을 갖춘 전통 민속문화 활동으로 초원에서 목축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즐기는 중요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2006년 나담은 제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오늘날 나담은 민속경기, 문예공연, 문화관광교류, 민족단결과 우정을 융합한 종합적인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2024년 이래로 내몽골 자치구의 나담축제는 총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관광종합수입은 41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네, 이번 나담은 남아 3회, 사가경기, 소년나담, 자동차나담, 축구 챔피언 경기, 관광객 3종 경기, 공중 카니발, 초원 음악회, 만인 자가 운전 여행 등 20개의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행사들은 8월 말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행사 전후로 내몽골에서는 30여 개의 문화 관광 대회가 함께 진행됩니다. 행사장에서는 외식 소비, 특산물 전시 판매, 남아 3회 대회, 무형문화유산 공방, 민속 상호작용의 5가지 기능 구역이 계획되어 있고 여기에는 실링 골로 양 미식 대회, 치즈 전시, 여름 카니발, 초원 샤브샤브 등 특색 있는 상업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체 여행 촬영, 캠핑카 캠핑, 초원 자전거 체험 등 문화 관광 체험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박은탁은 여기에는 초원의 풍경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문화 체험도 있어 사람들이 초원의 정취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나담은 관광객들에게 초원의 매력을 충분히 체험하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초원을 깊이 둘러볼 수 있는 문화 창고가 되었습니다. 나담 개막식 현장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일제히 노래를 불렀고 기후가 서늘한 광활한 초원은 물결치는 열기에 파묻혔습니다. 나는 초원으로 달려가 생명을 끝없는 녹색에 맡겨본다. 나담 회장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초원 축제에 몰입합니다. 관광객들은 현장에서 버크 선수와 교류해 보기도 하고 사과 경기를 체험해 보기도 하며 직접 가죽 조각으로 펄트를 만들어 봅니다. 또 옷을 갈아입고 초원의 풍취를 사진에 담아 봅니다. 전에게는 내몽골 무형문화유산인 특별 공연이 펼쳐집니다. 만명 모닥불 축제는 초원의 밤을 뜨겁게 달구고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은 모닥불을 둘러싸고 춤추고 노래 부르며 여름 초원의 무한한 매력을

0: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인공지능의 미래를 함께 형성하자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창의가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 17일부터 2026년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가 상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제 인사들은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추진 주장을 높이 평가하면서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역량 강화와 지능 격차 해소를 돕는 중국의 실제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책임적인 대국인 중국의 책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글로벌 인공지능의 건강하고 안전하며 질서에는 발전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인공지능 연구센터의 과학 주임인 한스 우스코라이트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이 강력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은 인공지능 연구 논문 산출, 특허 배치, 첨단 모델 연구 개발과 산업 응용 등 많은 분야에서 강력한 국제적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선두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인공지능 및 디지털 개발부 장관인 마디예프는 중국이 이제 글로벌 인공지능 분야의 중요한 선도자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첨단 기술 기업을 육성했을 뿐만 아니라 혁신 성과를 산업, 교통, 의료 등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여 과학연구, 컴퓨팅 파워 시설, 인재 양성, 장면 응용을 포함한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산업의 빠른 발전을 위해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르비아 국제정치경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의 카타리나 자키치 센터장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을 국가의 중점 발전 방향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의 연속성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책임적인 대국인 중국은 인공지능 발전 경험과 기술 성과를 세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루안다 키갈리 독립대학교 과학기술학원의 장 보스코 무사베 원장은 중국이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소스 인공지능은 첨단 기술 획득의 문턱을 낮추어 자원이 제한된 국가에 현지 혁신을 육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중국 보르투갈 인공지능 및 공중보건 기술 공동실험실 보르투갈 측 소장인 인공지능 전문가 알린도 올리베라는 중국의 발전 성과가 글로벌 인공지능 혁신에 중요한 실천 경험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보르투갈 연합 실험실은 양측 실질적인 협력의 생동한 사례입니다. 네,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발전 도상국을 상대로 5천 개의 인공지능 특별연수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아세안, 아랍연맹, 아프리카연맹, 라틴아메리카 공동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인공지능응용협력센터를 건설할 것입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 네트워크 과학연구소의 윈디 홀 소장은 이런 조치들은 중국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이 세계와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코트디바르 아비장 대학교 정보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아르세나 메나인 교수는 중국이 개방적 협력을 주창하고 성과 공유를 추진하는 것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스마트 시대의 발전 혜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또한 전 세계의 협력적인 재해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중국 기상지능 경보 프로그램 마조가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솔로몬 제도 등 국가에 도입되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30개국에서 마조의 현지 적용을 추진할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 타나나리보 대학교의 디지털 관리 및 공공정책 전문가인 네스토르 라베는 마조의 응용과 보급은 단순한 상업 논리를 넘어선 발전 이념을 반영한다면서 이는 각국의 공동 이익을 지향하고 인공지능이 민생 복지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중국의 추구를 생동하게 보여준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상해에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가 탄생했습니다. 인공지능협력발전행동계획, 국제인공지능윤리관리행동계획, 지능체 상호신뢰 및 상호운영 글로벌협력창의 등 많은 성과 문서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들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이버 보안 업무 조정 전문가인 우르반 파르펜티예브는 인공지능 기술이 경제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기술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기에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요 언론인 독립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는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의 설립이 글로벌화 시대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리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발전 도상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규칙제

세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미래의 디지털 경제를 더욱 잘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인공지능은 전 인류의 공동지혜의 결정체이자 소중한 자산으로서 이 첨단 기술이 인류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경제학자 가브란 이고르는 이번 대회가 중국의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 전략 구도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신뢰를 주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탄자니아 가디언의 수석 경제 기자인 제임스 칸도야는 과학기술의 혁신은 전 인류를 위해 봉사해야지 새로운 발전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의 일련의 제안은 많은 발전 도상국들이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에 더욱 공정하게 참여하기를 바라는 공동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요르단 후신 빈 탈랄대 전략연구교수인 하산 다자는 중국 경험의 독특한 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뿐만 아니라 산업혁신, 경제발전, 글로벌 관리 및 인도주의적 책임을 연결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면서 이는 각국이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의 미래를 형성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길을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말라는 말처럼 언제나 사람에 대한 희망을 뜨겁게 간직합시다. 사람이 길이요, 사람이 희망이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일로 너무 상심해 맙시다.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고 마음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거울과 같으니 비친 것을 밖에서 들여다보기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비 오면 시원하고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안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으면 몸이든 마음이든 병이 납니다. 뭐든 비워야 좋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기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무언가를 기대하면 그 순간부터 행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역시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명품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싫지 않으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깐 걸어도 싫증이 나잖아요. 인생 항로도 이와 마찬가지니 언제나 명랑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합시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긍정적인 생각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소설 작사 강춘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아리랑 인생,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교 자본과 고교 교육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교 자본과 고교 교육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고교 경제의 전략적 보트목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키며 당의 장기 집권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를 가집니다. 고교 교육의 기능과 사명을 더 잘 이행하는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습금형 정소기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창조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이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으로 가속화되고 국내외 정세가 복잡다단하며 외부 환경이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일상화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져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추진하는 임무가 어렵고 막중합니다. 기업이 흥해야 나라가 흥하고 기업이 강해야 나라도 강성해집니다. 국유기업은 대부분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이나 관건적인 분야에 있어 국가의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와 중대한 위험의 도전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러므로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여 국유기업의 전략적 기능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실히 선차적인 위치에 놓고 국가대업과 국가수요에 초점을 맞춰 국유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역할, 산업통제 역할, 안보지원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킴으로써 발전의 확실성으로 전 국면을 안정시키고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면서 당과 국가 사업이 안정적이고 장관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기업의 활력과 효율성을 힘써 향상시키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습금형 정소기는 국유기업을 잘 운영하려면 반드시 개혁해야 하고 보수 속여서는 안 되며 개혁에서 성공하면 현대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고 일부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전국 국유자본계통에서 감독관리하는 기업의 자산총액이 2012년에 71조 4천억 원에서 2023년에 317조 1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총 리온액은 2012년에 2조 원에서 2023년에 4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하여 규모와 실력, 질이나 효용면에서 모두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유기업의 발전 활력과 내적 동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고질병이 아직 완치되지 못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자산 수익률이 높지 못하고 혁신 능력이 부족하며 가치 창조 능력이 강하지 못한 등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요구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점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국유기업은 국정운용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통해 활력을 증강시키고 효율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중점을 잡고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며 현대기업 운영 능력과 핵심 경쟁력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발전 방식, 회사 운영, 경영기재, 분포 구조가 새로운 신형의 현대 국유기업을 서둘러 건설해야 합니다. 국유기업이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도록 서둘러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요입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의 선차적인 과업이고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내적 요구와 중요한 주력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시기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이 깊이 있게 발전하고 과학기술 혁신이 생산력의 기본 요소를 심층적으로 재구축하고 있으며 신질 생산력이 이미 실천 속에서 형성돼 고품질 발전의 강력한 추진력과 지지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교기업의 고품질 발전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지만 자원과 환경에 따른 제약이 부단히 증대되고 전통적인 생산력 조건하에서의 경제 성장 방식이 갈수록 지속되기 어려워지는 등 문제들에 직면했으며 관건적 핵심 기술이 타국의 제약을 받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변되지 않았고 획기적

0: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 기술과 미래 산업 구도도 아직 뒤처져 있습니다. 경제가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총 요소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기업이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려면 혁신에 의한 발전에 의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통해 신질 생산력의 발전을 속박하는 난제와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혁신 발원지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혁신을 서둘러 추진하고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고도화하며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미래 산업을 배치하고 발전시키며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쟁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우세를 육성하여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에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원칙과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에 중대한 포치를 관철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유 기업의 개혁, 발전과 당 건설에 대한 습금형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 정신을 학습 관찰하는 것을 통용으로 하여 방향을 잘 잡고 소종 혁신하며 학습과 사고와 실천을 결부시키고 지식과 신앙과 행동을 일치시키게 합니다. 당이 고교 기업을 전면적으로 용도하는 이 근본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확고히 수호하고 당의 용도를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각 방면과 전 과정에 일관시키며 기업의 당 건설과 생산 경영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고교 기업의 지도부 건설과 간부 인재 대우 건설을 강화하며 기풍이 바른 량완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여 고품질 당 건설의 선도적 역할과 보장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시켜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실현하는 이 총체적 목표를 견지해야 합니다. 두 가지 확고 부동을 견제하고 실행하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둘러싸고 국유 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확고 부동하게 추진하며 국유 경제를 부단히 발전 상대시켜 사회주의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우환.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동네 골목에서 요새 사소한 고민에도 귀 기울여주는 사람. 마을의 변화를 위해 먼저 나서는 지부. 한 사람의 진심이 이웃을 움직이고 하나의 당 조직이 마을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오수 공산당원과 오수 당사업 종사자, 선진기층 당조직 특집, 평범하지만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따뜻한 공동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2년을 하루와 같이 장백림해의 해발 828m 산정상에 위치한 1109번 삼림방화 전망탑을 집으로 삼고 산을 보수로 삼으며 푸른 림해를 지켜온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 황리호 림업 요한 회사의 삼림방화 전망원 양송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득히 펼쳐진 장백림의 해발 828m 산정상에 129번 삼림방화 전망탑이 우뚝 솟아있다. 그리고 그 전망탑을 지키는 한 공산당원이 있다. 32년을 하루와 같이 탑을 집으로 삼고 산을 보수로 삼으며 이 푸른 림해를 지켜왔다. 그는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 황료 림업 요한 회사의 삼림방화 전망원 양성이다. 1994년 림업기술학교를 졸업한 양성은 집에서 멀지 않은 탐랍참 림산 작업소에 배치받았다. 그때 마침 림산 작업소의 로 전망원이 퇴직을 앞두고 후임이 급하던 도였다. 어릴 적부터 이 삼림 작업소에서 자란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를 자원에 나섰다. 림산 작업소 소장은 이 일은 단조롭고 적적하며 매우 힘들다고 일러주었지만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저는 이 림산 작업소에서 자란 사내 아이입니다.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다짐이 어느새 32년의 시간이 흘렀다. 탐랍참 림산 작업소는 산림과 농경지가 맞닿은 지역이라 주변에 마을이 많고 밭두렁 태옥이나 제사용 불씨 등 화재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전망탑 위에서 시야가 단 1도만 빗나가도 지상에서는 500m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작은 오차가 진화 작업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치명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한치의 오차를 없애기 위해 그는 취임 후 두 달 동안 전망탑 주위 40여 평방킬로미터에 있는 20여 개의 높은 산과 70여 개의 골짜기를 샅샅이 누볐다. 모든 산세와 삼림의 굴곡지형을 모래에 새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는 관할구역 만여무의 산림을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발로 밟으며 지명과 지형, 강줄기의 분포, 소종의 구성과 위험 요소를 몸으로 익혔다. 그렇게 그는 움직이는 산불 감시 지도로 거듭났다. 실천 속에서 양성은 기상 변화와 산불 발생 사이의 내재적 법칙을 연구하여 마침내 자신만의 세 가지 살피기 관측법을 정리해냈다. 농경지와 삼림의 경계를 살펴 농사용 불을 예의주시하고 침엽수와 화렵수가 뒤섞인 지역을 살펴 화재가 쉽게 일어날 만한 지점을 일궈내며 지형과 지모의 변화를 살펴 연기와 불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하나씩 방법을 찾다 보니 점점 능숙해지고 예보가 적중할 때면 보람을 느끼고 납니다. 이 방법은 진화 작업에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고 정밀한 근거를 제공했다. 그가 지켜온 동안 관할 구역의 화재 감시 정확도는 100%에 달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정확도의 이면에는 상상하기 힘든 외로움과 고난이 자리했다. 129번 전망탑은 구역 내 제일 높은 지점이라 봄, 가을이면 칼바람에 뼈까지 시려우며 한여름에는 뇌약볕이 가혹하다. 힘들고 고된 일은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적막감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양성은 솔직한 심정을 토놓았다.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는 단 하루도 전망탑을 비운 적이 없다. 장기간의 고강도 작업에 그는 활액막염과 경미한 손의 위축, 허리 디스크까지 얻게 되었지만 통증이 밀려올 때면 나무 지팽에 의지해 탑으로 향한다. 회사에서 여러 차례 그를 후군으로 옮겨 근무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늘 정중히 거절했다. 림산 작업소에서 전망탑까지의 거리는 9km, 오토바이는 산기슭까지만 갈 수 있고 마지막 3km는 평균 경사도가 60도에 달해 오직 걸어서 오를 수밖에 없다. 긴 세월 동안
그가 왕복한 길을 합치면 10만 킬로미터로 지구 두 바퀴를 넘는 거리다. 험한 산길을 타며 오토바이 6대를 교체했고 타이어만 100개를 갈아 끼웠다. 험한 길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멧돼지와 노루는 단골 손님이었고 어느 날은 지팽이를 짚고 탑으로 향하던 중 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햇볕을 쬐는 흑곰과 마주치기도 했다. 그때는 정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위험도 그의 발걸음을

돌려 세우지는 못했다. 2015년 5월 양성은 전망탑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종아리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병실에서도 매일 전화로 당직 상황을 확인했고 교대로 탑에 오른 동료가 관측점을 종각히 잡도록 도왔다. 가을철 산불 방화 기간이 시작되자 양성은 다리가 부은 상태로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아버지가 급성 심장병으로 수술대에 올랐을 때에도 곁을 지키지 못했다. 마침 봄철 화재 방지 중요 시기였고 그의 관할 구역은 위험도가 높은 곳이라 다른 사람이 쉽게 대체할 수 없었다. 병상의 아버지와 어깨의 중책 사이 그는 죄책감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일터를 택했다. 그동안 수많은 음력설과 추석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전망탑에서의 하루는 거른 적 없는 그였다. 2019년 양성은 마침내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가 걸을 수 있고 탑에 오를 수 있는 날까지 이곳을 지키겠다고. 탑 아래 여린 똑갈나무가 어느새 굵은 거목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산림이 해마다 더 우거지고 야생동물의 웃음소리가 잦아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이 한 평생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이제는 제자 오해동이 그를 따라 산을 살피고 탑에 오르며 관측 작업을 익혀가고 있다. 오해동은 스승님께서 늘 탑 아래 계곡의 물길이 바로 관측의 핵심이라고 당부하십니다. 봄철 산나물이 돋아날 때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 더욱 주시해야 한다고요. 탐납찹 림산작업소 당지부 속이 후전고는 양성 동지는 30년을 깊은 산속을 지켜오며 길림성이 45년 연속 대형 산불이 없는 기록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 일선 당원들의 귀감입니다. 라고 말했다. 열정 가득하던 젊은 얼굴에 어느덧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양성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오직 그 탑과 그 산림에 바쳤다. 그는 선하여 중국 훌륭하니 길림성 도덕모범, 길림성 올 로동메달, 길림성 우수 공산당원 등 영예를 받아놨다. 11 영구, 11 영구, 11 영구 수신, 11 영구 이상무. 그가 우뚝 서 있는 곳은 든든한 방어선이었고 그가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은 곧 평안 그 자체였다. 장백림에 서 있는 이 붉은 좌표는 묵묵한 일생의 수호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산림에 영원한 생명력을 키워내고 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계속하여 김삼철 어르신의 나의 종마 고우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마 거울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말한다.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다. 바로 김철훈이었다. 그는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다. 우리는 연길현 대양고 중심소학교를 함께 다녔다.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 책가방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책은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고 발에는 짚신을 신고 실리 넘는 길을 매일 걸었다. 학교에서 뛰놀다 돌아오면 짚신은 금방 해져서 저녁마다 새 신을 엮어야 했다. 먹을 것도 부족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배고픔에 시달렸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는 뒷전이고 먹을 궁리부터 했다. 봄이면 강가에 가서 개구리를 잡아 끓여 먹었고 여름이면 물고기를 잡아 야외에서 끓여 먹었으며 겨울이면 새 그물로 새를 잡아 끓여 먹기도 했다. 어느 겨울밤 철훈이와 함께 그물로 50여 마리나 되는 새를 잡아 우리 집 부엌에서 몰래 끓여 먹던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깨끗이 손질한 새를 기름 한 방울 없이 냄비에 넣고 끓였지만 새 고기에서 저절로 기름이 흘러나왔다. 그 맛은 정말 꿀맛이었다. 새 고기가 부족할 때는 어머니가 데쳐놓은 배추나 시래기, 무원잎을 썰어놓고 끓여서 한 사발씩 나눠 먹었다. 그래야 속이 든든해 잠도 잘 왔다. 철훈이는 그런 날이면 우리 집에서 자고 새벽에야 자기 집으로 가 아침밥을 먹고 나와 함께 학교로 향했다. 먹을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 숙제를 못해 선생님께 무릎 꿇고 두 팔을 올리는 벌을 받은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너무 힘들어 울기도 여러 번 했다. 그 시절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 소학교 2학년 때 하굣길에 총각 선생님이 련회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것이다. 우리는 겨우 10살 안팎이었지만 그런 눈치를 챘으니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다. 그날 이후 우리 둘은 그 이야기만 나오면 배를 끌어안고 한참씩 웃곤 했다. 그런 사소한 일들이 당시 우리에겐 큰 즐거움이었다. 그렇게 늘 함께였지만 우리의 삶은 잠시 갈라지게 되었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농사를 짓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내가 7살 때 아버지가 중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36세 정상 과부가 되셨다. 철훈이는 형편이 나아 조양천 고중에 진학했다. 이후 연변농학원 충목계 입학해 대학생이 되었고 졸업 후에는 국영농장의 수의사로 일했다. 인연과 앞길은 정말 모르는 일이다. 나는 농민이 되어 농산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청년단 조직에서 노력한 보람으로 2년 뒤 촌정부와 구정부의 추천을 받아 상급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얻었다. 철훈이는 다시 국영농장에서 수의사로 일하다 부모님이 걱정돼 연변으로 돌아와 태양이민공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마음이 너그럽고 소박했다. 항상 생산 현장에 내려가 농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런 성실함 덕분에 1970년대 중반에는 연변일보의 모범 당위원회 서기로 소개되기도 했다. 1980년대 말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당위원회 조직부로부터 려명대학의 당위원회 서기 겸 교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수백만 원의 해외 자금을 유치해 가난한 대학을 일으켜 세우고 전공을 확장하면서 훌륭한 학교로 가꾸는 데 힘썼다. 그 무렵 나는 룡정에서 존당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학교에 필요한 텔레비전, 냉장고, 녹음기 같은 가전제품들을 싼 값에 공급하며 학교 살림을 도왔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만남은 다시 잦아졌다. 그는 매주 일요일이면 나를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식당에 가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지난 날과 고향 이야기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5, 6년 전까지만 해도 만나기만 하면 이야기가 마를 새 없었다. 퇴직 후에도 그는 자연농업연구소를 세워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연구소의 책상과 의자가 없어 힘들어하자 내가 예전 일하던 단위에서 남는 물건들을 구해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다. 그가 연구한 악취 없는 양돈법은 부대의 양돈장애까지 보급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연구소를 찾은 사람들을 위해 며칠씩 강습을 열고 직접 강의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올해 우성은 나이가 들어도 더욱 깊어졌다. 함께 연변팀의 축구팬이 되어 응원을 다니며 땀을 흘렸고 삼복 더위에도 도문까지 달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도집 마누라들의 호된 질책도 들었지만 우리는 비밀리에 만나 또 버스를 타고 또 나곤 했다. 2000년대 초 철운이가 퇴직하던 해 고향 마을이 개발구에 편입되면서 50만 원의 토지 보상금 문제가 생겼다. 마을 책임자인 김주훈 씨가 이 소식을 전해왔고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령정 소송으로 달려가 관련 법률 서적들을 사들인 뒤 소송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기소장을 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내가 직접 변호인으로 나섰으나 첫 재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더 꼼꼼히 자료를 조사해 상소장을 작성했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고향 사람들이 날려버린 50만 원을 되찾아 주었다. 감격한 고향 사람들이 베푼 연회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웃음과 희열은 지금도 가슴을 뿌듯하게 한다. 그렇게 50여 년을 함께한 우리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철운이가 가람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수술과 치료를 위해 상해의 큰 병원을 여러 번 오갔고 우리의 만남은 잠시 뜸해졌다. 그러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자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만나 이야기했다.

내가 간 뒤 절대 추도식을 하지 말라고.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자 마지막 약속이었다.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있노라니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어린 시절 수없이 함께 오가던 등굣길, 함께 끓여먹던 따뜻한 국물, 그리고 늘 함께 나누던 수많은 이야기와 호탕한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조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학교에 가서 그의 유언을 전했다. 2020년 5월 10일 연결 장례식장에서 그의 소박하면서도 엄숙한 추도식이 있었다. 친구 철훈이는 80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갔다. 그가 떠난 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가끔 그리움이 밀려올 때면 나는 쓴 술을 마시며 그의 이름을 부른다. 짝을 잃은 비둘기처럼 외로울 때도 많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했던 기나긴 세월, 서로에게 한 번도 짜증내지 않을 만큼 마음이 동하던 그 시간들이 내 삶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음을 생각하면 가슴은 다시 따뜻해진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평수상봉입니다. 개구리밥, 평해, 몰수, 소로상, 만날봉으로 풀이되는 평수상봉은 물에 또 다니던 부평초가 서로 만난다라는 뜻으로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우연히 만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당나라 고종 함용 2년 연백서라는 인물이 홍주 도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연백서는 낡고 허름해진 등왕가 강서성 남창의 감강 기술계인데 그것을 재보수하고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중공을 축하는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등왕가계는 초대받은 왕장군 맹학사를 비롯해 먼 곳의 하객들까지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연회에서는 시에 뛰어난 문사를 통해 소문을 남기는 것이 관례였는데 연백서는 이 기회를 틈타 문사였던 사위 오자장의 재주를 자랑할 계획이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하객들은 관직과 나이 순에 따라 차례로 착석했습니다. 연백서는 사람을 시켜 문방사보인 종이, 붓, 먹, 벼루를 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좌중의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 공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시니 역사의 길이 남을 성윤일세 보디 마음껏 운필하시오. 새롭게 태어날 등왕각에 훌륭한 소문을 남겨주시구려. 문방사보는 관직 순에 따라 차례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연백서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문방사보는 가장 연소하고 관직이 낮은 왕발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왕발은 조금도 주저하는 기색 없이 이를 받아 자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연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독 연공이 베푼 송대한 잔치에서 주인의 흥을 깨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오. 왕발은 아랑곳하지 않고 붓을 들어 거침없이 쏘내려갔습니다. 어린 자가 감히 나에게 대적하다니. 화가 잔뜩 난 연백서는 소동에게 그의 문장을 전해달라고 명하고는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라카, 요고, 목제비, 조수, 공장, 천일색. 저 하늘 노을은 짝일은 기러기와 나란히 하고 갈 물빛은 높은 하늘과 같은 색이로구나. 왕발의 화려한 문필에 사람들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총고의 걸작이요. 존재 남봉인 자로다. 하객들은 조마다 극찬했습니다. 이를 전해 듣고 자리에 돌아온 연백서는 구제야 왕발에게 경리를 표하고 깍듯이 대했습니다. 왕발의 등왕각서는 오늘날까지도 명문장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왕발은 훗날 초당 사거리라고 불리며 당나라 초대표적 시인으로 그 명성을 날렸지만 정치에서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여 늘 불만이 가득했으며 그 슬픔을 글에 담아내곤 했습니다.

관산곡에 넘기 어렵다는데 근우가 길 잃은 자를 애처로 여길고 부평초와 물이 만나듯 모두가 우연히 만난 타향의 길손들이네. 평수상봉이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서로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끼리 물에 또 다니는 부평초같이 우연히 만남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슬로벤스코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이어 발전 경험이 주는 계시와 발전 경험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1: 강력한 관리와 보호, 발전 촉진으로 15차 5개년 계획에 좋은 출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0: 공무원이 광서남용 횡주시 룡남저수지 진륙댐 붕괴재 조사평가팀을 설립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국가수석의 초청으로 슬로벤스코 펠레그리니 대통령이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의원은 절강성 개혁 개방의 축소판입니다. 20년 전 당시 절강성 당위원회 석이었던 습근평 동지는 의호 발전 경험에 대한 심각한 총화를 통해 정부가 관리할 것은 잘 관리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어 정부의 보이는 손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유기적인 결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의호 발전 경험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두 손의 결합은 의호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미래를 향해 어떻게 시장의 효과성과 정부의 유능함을 더 잘 실현하여 고품질 발전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개를보도 의호 발전 경험이 주는 계시 오늘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에게

포동국제공항을 통해 전 세계로 수송됩니다. 절강성 의오시 초가무역유한회사 물류경리인 정태병은 과거 유럽 손님들은 한 달이 지나서야 물건을 받았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며칠이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의오는 전 세계 230여 개 나라와 지역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 전에는 의오에서 대외무역 사업을 성사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001년부터 의오에 와서 사업을 시작한 네팔 상인 비슈누는 이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슈누는 당시 의오시는 외국 자본 기업을 설립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었고 의오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우 번거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절강성 의오시 당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이었던 모상괭은 당시 의오는 마치 탁자 밑에서 연을 날리는 것과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현급시로서 별도의 세관을 설립할 수 없었고 출입국 관리국도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기구와 권한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의 인력, 물품, 돈 등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의오를 방문한 습근평 동지는 의오 발전이 직면한 여러 체제와 기재 장애를 예리하게 통찰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쉽게 말하면 이는 아이가 성장하여 18세 청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6살 아이의 옷을 입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발전과 더불어 이들에게 권한 확대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습근평 동지는 한마디로 진리를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바로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에게 큰 옷을 갈아입혀 주는 것입니다.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제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습근평 동지의 추진하에 1년간의 심층 연구와 검증을 거쳐 2006년 11월에 절강성은 의오에 대한 권한을 공식적으로 확대하였고 이후 의오의 제1증으로 400여 개의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당시 절강성 의오시 정부 판공실 부주임을 맡았던 우수구는 권력 확대 개혁은 의오의 발전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시켰고 외국 상인은 의오 현지에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심사 비준, 봉사, 감독 관리 등을 제대로 하고 경영 혁신, 경쟁 등을 광범위한 시장에 맡겨 과감히 시도하게 함으로써 대중의 창조력, 상상력, 독창 정신을 충분히 발휘시켰습니다. 정부의 보이는 손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소상품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소상품의 수출 종류는 많고 규모는 작아 장사 한 건에서 늘 수십 종의 상품을 한 컨테이너에 모아 넣어야 했고 모든 종류의 상품은 통관 검사, 신청, 외환 결제, 세금 환급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빠른 성장에 따라 절차가 많고 통관이 늦으며 외환 결제가 어려운 등 문제들이 점차 중소업체나 영세 기업들의 난제로 되었습니다. 체제 기재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2011년 의오는 국가 국제무역 종합 개혁 시점 임무를 떠맡아 전국 최초로 현역에서 전개한 국가급 종합 개혁 시점으로 되었습니다. 절강성 발전개혁위원회 종합체제개혁처 처장을 지냈던 왕경구는 당시의 상황으로부터 볼 때 의오의 국제무역 종합 개혁 시점은 신형의 무역 방식, 유통 방식, 금융 방식 구축 등 40여 개 부문과 관련되는 체계적인 공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천적 탐구를 거쳐 참신한 무역 방식인 시장 구매 무역 방식이 의오에서 실행되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변화는 지정 시장 내에서 외국 상인의 다품종, 다수 배치, 소규모 구매 수출을 허락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불완급, 통관 편리, 구매 금액 재고 등 정책을 향수하게 했습니다. 절강성 의오시 상무국 국장을 맡았던 왕병혁은 이 혁신적인 조치는 의오 시장 수백만 가지

0: 상품의 수출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고, 전 세계 구매상과 의료 구매상 사이에 창조적으로 문턱이 났고 간편한 무역 통로를 열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의료 대외무역 수출은 1,400억 원을 돌파해 동기 대비 근 30% 성장했습니다. 의료 발전 경험을 학습 보급할 때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할 것과 관련해 습근평 동지는 정부는 관리해야 할 것을 관리하고 풀어주어야 할 것을 충분히 풀어주었으며 봉사의식을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기업의 난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간의 양성순환을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는 의오의 경험은 발전 중의 경험이고 개혁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전면 발전을 추진한 경험이며 개혁의 정신, 발전의 방법으로 발전 중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라고 표했습니다. 정부와 시장 관계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자원 배치 속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고 창조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유능하고 시장이 효과적이며 상가들이 과감히 도전하면서 의원은 개혁 전면 심화의 물결 속에서 힘차게 노를 저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1대1로 공동건설 창의는 의오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조정과 추진을 거쳐 의오 신강 유럽 구간 중국 유럽 화물 열차가 개통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소상품 집산지인 의오와 유럽 최대의 소상품 집산지인 마드리드 사이에 륭로 직통이 실현되었습니다. 항구가 없는 의오는 뇽파 주산항을 연결하여 뇽파 주산항의 제륙 항구 구역을 설립했습니다. 이로써 철도 해운 복합 운송을 통해 해양 기능을 내륙까지 확장했습니다. 이로써 국경에 접하지 않고 바다에도 접하지 않은 의오는 육지 바다 공중 철도 우편의 입체적인 개방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습근평 총서기가 다시 의오를 방문했습니다. 시장의 상가와 소기업주 대표들을 만나 총서기는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영광을 창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혁은 진행형으로 완료는 없습니다. 2025년까지 의오는 국제무역 종합개혁, 내륙 유통체제 개혁,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등 국가급 혁신 시범 과제 111개와 성급 시범 과제 216개를 잇따라 수행했습니다. 또한 시장 구매 무역 방식은 전국 21개성 39개 시장으로 확대되고 보급되어 중국산 제품이 해외로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로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의오의 수출입 총액은 4,864억 2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9.9% 증가한 가운데 수출액이 4,207억 2천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같은 기간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습근평 경제사상연구센터 연구사부의 작년 주임은 효과적인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을 견지하는 것이 습근평 경제사상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고 또한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경제사회 발전이 반드시 따라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의오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과 핵심 단계마다 습근평 총서기의 진단과 방향 제시 그리고 과학적 지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의오 발전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이를테면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대중의 창조 정신을 존중하며 시장이 활력이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개입이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핵심 분야에 힘을 쏟고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7월 24일 15차 5기는 교육 시작 출발 괴를 주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공안부 관련 책임자가 15차 5기는 계획 기간 공안 기관이 발전과 안전을 총괄해 관리를 강화하고 인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15차 5기는 계획의 시작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 봉사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공안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형사사건과 치안사건 수차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와 11.3% 감소했고 중국식 안전감이 해외 소셜 플랫폼에서 뜨거운 화제로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안발전 15차 5기는 전망계획은 통신 인터넷 사기 범죄 단속과 관리를 중점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통신 사기 범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습니다. 2025년 10월 이후 통신 사기 사건 발생 건수가 9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2023년 이래로 중국은 미얀마와의 경찰 협력을 강화하여 악명 높은 미얀마 북부 코캉의 네 가족 범죄 조직을 철저히 타격했습니다. 한편 국제통신 네트워크 사기 방지 연맹을 설립해 국제통신 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공안기관은 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한 불법 범죄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 발생한 네트워크 요원 사건 170여 건을 수사하고 190여 명을 법에 따라 처벌했습니다.
0: 7월 6일 광서 남령 횡주시 룡람 저수지에서 댐 붕괴 사태가 발생하여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참답게 관철하고 리강 총리를 비롯한 조항 지도 동지들의 지시 요구에 따라 국무원은 관련 국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평가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사평가팀은 응급관리부가 선두로 자연자원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수리부, 농업농촌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재정부, 교통운수부, 중국기상국, 국가에너지국, 국가소방구조국, 그리고 광서 쫑족자치구 인민정부가 참여하여 광서 남령 횡주시 룡람 저수지 76 댐 붕괴 재해를 조사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7월 24일 국무원 광서 남령 횡주시 룡람 저수지의 진륙댐 붕괴 재해 조사평가팀이 광서 남령에서 첫 번째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무원 조사평가팀 팀장 겸 응급관리부 부부장인 진민이 회의를 주재하고 조사평가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업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참석한 모든 동지들은 엄숙히 서서 광서 남령 횡주시 룡람 저수지 76 댐 붕괴 재해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회의에서 조사평가팀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과 당주왕 공무원의 결정 포치를 철저히 리해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실사구시적으로 실효성을 중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해 발생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재해 원인을 전방위적으로 규명하며 재해 예방 대응과 비상 대응의 문제와 책임을 전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높은 정치적 책임감으로 조사평가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회의에서는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은 교훈을 깊이 섭취하고 반복적으로 개진하며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고를 확고히 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홍수 방지와 재해 구조 작업을 잘 수행하여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무원 조사평가팀 전원과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변강 민족 지역에 간부 인재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민족 단계를 촉진하는 국가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난 3년간 제11진 신강 지원 간부들은 현지 간부 대중과 함께 분투하면서 신강의 사회 안정, 민족 단결 및 고품질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카슈가르지오 타슈쿠르간 따지크자치원의 평균 해발 고도는 4,000m를 넘습니다. 심수지원 의료진은 심혈관 질환과 고산병 발병률이 높은 이 지역에 자금과 기술을 가져와 심혈관 고산의학과를 설립하고 현대식 고압산소 치료센터를 건설했습니다.

0: 1년 전 오마르비크의 아기가 출생할 때 질식 상태였으나 지원 의료진과 현지 의료진의 조치원 치료 덕분에 아기의 뇌신경 발달을 성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19개 지원 성과시는 보건 분야에 75억 원 이상을 투입했고 110만 평방미터의 규모의 의료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했으며 3만 대 이상의 의료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교육 인력의 단체식 지원은 신강의 교육 수준과 인재 양성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신강 보얼타라 몽골 자치주에서는 134명의 지원 교사가 현지 10개 학교에서 교장 혹은 핵심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 지식을 수업에 접목시켜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각 지원 성과시는 교육 지원에 175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1만 명 이상의 지원 교사를 파견했으며 192개의 지원 학교가 내지 1,171개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도록 추진했습니다. 산업 지원 또는 신강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위에 현대농업, 호탄의 소묘, 의료산업, 카라마이의 컴퓨팅 산업, 카슈가리의 신소재 산업 모두 규모화된 고품질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3년간 각 성과시는 총 6,500여 개의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1,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완수하여 현지 주민들의 근거리 취업을 촉진했습니다.
1: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개방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장강 삼각주 지역의 상반기 수출입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16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며 강력한 경제적 회복력과 발전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글이었습니다.

오늘은 고이즈미 막말 배후에 숨어있는 일본의 핵 야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방위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가 최근 일본이 핵무기와 관련된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위 부문의 현직 책임자로서 이렇게 도발적이고 위험한 핵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일본 전후 역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는 비핵 3원칙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발입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이를 통해 한계를 시험하고 핵 문제에서 이른바 완화하려는 야심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제사회는 마땅히 이에 대해 깊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고이즈미는 국제무대에서 전수방위를 준수하고 평화와 발전과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고 선언했지만 국내에서는 핵금기 타파를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측이 오랫동안 국제사회를 속여온 위장과 거짓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이즈미의 막말은 다카이치 사나이의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진적 핵 규제의 축소판일 뿐입니다. 수상에 취임한 후 다카이치는 핵 정책에서 소시지 자르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전후 일본이 수십 년간 지켜온 핵 금기를 의문스럽고 논의 가능하며 수정 가능한 위험한 궤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시간에 따라 정리해보면 2025년 11월 다카이치는 국회에서 안보 3문서 수정 시 비핵 3원칙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거부하면서 단지 문서 수정 중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12월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수상 보좌관 오가미 사다 마사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함으로써 일본 국내외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1999년 일본 방위 정무 차관인 니시무라 신고는 유사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미에는 지금까지

0: 유임되었고 닭갈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이즈미 신지로를 보면 그는 2025년 10월 일본의 핵 잠수함 개발 여부에 대해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12월에는 주일미군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 미 해군의 바다 늑대급 핵 잠수함에 올랐으며 올해 7월에는 금기는 떠나라고 직접 외치면서 한 단계씩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현직 지도자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부터 핵심 참모들의 핵 보유론 제로 비용 실현까지 그리고 방위 대신이 공개적으로 핵무기에 관한 논의를 금지구역 없음으로 외치기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돌파선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런 조성 외에도 일본의 제도적 측면의 추진도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 다카이치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를 수정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비핵 3원칙의 핵무기 반입 불가 조항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전문가 회의가 시작되자 다카이치는 직접 참석하여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6월에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전 통합참모총장 야마자키 고지가 반입 불가 조항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안했습니다. 한편 집권연합은 노골적으로 핵잠수함 의제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 유신회는 조속한 핵잠수함 도입을 명문화하였으며 불반입 원칙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와 핵 공유 문제에 대한 연구 과제 및 운영 구상의 시작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먼저 분위기를 띄우고 여당이 열을 올리며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유신회가 앞장서고 자민당이 뒤에서 관망하면서 다카이치 정부는 탐색, 평가, 재추진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때 흔들릴 수 없다고 여겨졌던 비핵 3원칙이라는 일본의 국책을 실질적으로 짓밟을 수 있는 장식품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군국주의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깊은 재앙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기자이자 패전국이었습니다. 가히라선언, 포츠담 공고, 일본 항복서 등 충분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들은 이미 일본의 의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일본은 또한 핵무기 비확산 조약, 비핵무기 제약국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수용하거나 제조하거나 보유하거나 확산시키지 않는 것은 거스를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일본의 국제법 의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발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국민의 80%가 비핵 3원칙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82개 지방의회는 정부나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국책을 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핵문턱 국가로서 신속하게 핵 돌파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약 44.4톤의 분리된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대량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가 핵 문제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 외부 확산 위험은 결코 일반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시아 이웃 나라와 국제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용인할 수 없습니다. 다카이치가 집권한 이후 일본 우익 세력은 이른바 외부 위협과 방위를 구실로 일본 헌법과 국제, 국내법의 제한을 끊임없이 돌파하면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와 핵 비확산 체제에 도전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현실적인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일본이 강력한 공격 무기를 개발하거나 심지어 핵 보유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는 다시 한번 재앙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이미 엄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단호히 저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이즈미 막말 배후에 숨어있는 일본의 핵 야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여름철 초원을 짙게 물들이는 나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함께 형성하자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창의가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변화온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하자 공동부유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공동부유는 중국 공산당이 초심을 실천하고 사명을 다하는 생동한 구현입니다. 중국은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점차 실현하는 새로운 로정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신시대 우리는 어떻게 공동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해야 할까요? 청소기의 원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5: 我们没有任何理由骄傲自满，松劲歇脚，必须乘势而上，再接再厉，接续奋斗。胜非其难也，持之者其难也。我们要切实做好巩固拓展脱贫攻坚成果。 同乡村振兴有效衔接各项工作，让脱贫基础更加稳固，成效更可持续。
6: 방금 들으신 내용은 습근평 총서기가 2021년 2월 25일 전국 빈곤해탈 공약 총화 표창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연설에서 총서기는 가장 어려운 것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의 성과를 다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의 출처는 려시춘추 신대람입니다. 전국 후기 진나라 재상 려불위가 문객을 동원해 펴낸 려시춘추는 작가의 명작으로 장점을 널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중에 많은 의론이 사상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의 성과를 다지는 것이다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승리는 어렵지만 승리의 결실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려시춘추에 왜 이런 의론이 제기됐을까요? 사실 그것은 한 역사 사건을 대상한 것입니다. 춘추 시기 진나라 경대부 조영자가 책나라를 공격해 일거의 성곽 두 곳을 점령했습니다. 사자가 보고하러 왔을 때 한창 식사 중이었던 조양자는 보고를 듣자마자 밥맛을 잃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측근이 하루에 성곽을 두 곳이나 공략했으면 기뻐해야 할 일인데 왜 걱정이 가득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양자는 그렇게 큰 덕행을 쌓지 못했는데도 단번에 이러한 승리를 거두었으니 앞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울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공자는 저양자가 곧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근심이 번영의 씨앗이요, 기쁨이 멸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 오히려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더 큰 승리를 따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승리로 우쭐대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인의 변증법이자 중국인의 경험담입니다. 모두가 잘 아는 예를 들겠습니다. 당현종은 개원년간 한효라는 강직하고 담대한 재상을 등용했습니다. 그런데 한효는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당현종을 보자마자 의견을 제기해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제가 불쾌해하는 것을 보고 시종은 한효가 재상이 된 후로 폐하께서 많이 수척해졌다며 왜 그를 조정에서 쫓아내지 않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당현종은 짐은 수척해졌지만 천하는 살이 찌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력을 다해 나라를 다스리는 정신이 있었기에 당현종은 중국 사상 유명한 개원성세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현종은 중국 역사에 빛나는 개원성세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평 세월이 길어지면서 당현종은 점차 정치적 목표와 전진의 동력을 상실했으며 천보 연간에 이르러서는 조정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당 성세가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것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

0: 효과를 다지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빈곤의 탈 공약뿐만 아니라 공동부유도 마찬가지며 당의 모든 사업은 반드시 이뤄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게 임하고 꾸준히 차근차근 나아가야만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자연스럽게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1: 목만 교수님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어 어떻게 공동부유를 실현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동부유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 우리는 탐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일부 지역과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도록 권장하고 먼저 부유해진 지역과 사람들이 기타 지역과 사람들을 이끌고 부유에 나아가도록 권장했습니다. 그 목적은 공동부유를 실현하려는 데 있습니다. 신시대 10년 빈곤 퇴치를 실현한 농촌 인구는 1억 명에 달해 중화 대지에서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절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부유는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뚜렷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전면적 빈곤 해탈을 통해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데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고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하며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발전은 당 집권 흥국의 가장 선차적인 과제라고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근면과 혁신을 통해 치부하는 것을 경려합니다. 발전 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을 첫자리에 놓으며 치부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중경시 무산현 하장촌의 모상님은 40여 년간 초심과 사명을 간직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현지 농민들을 인솔해 가장 원시적인 방식으로 절벽의 돌을 깎아내 길을 닦았습니다. 7년에 걸쳐 건설한 이 도로의 총 길이는 8km에 달합니다. 그 후 하장촌은 선호하여 로무송출, 수박, 귤 등 삼색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로무송출은 남색, 수박은 녹색, 귤은 오렌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관광 등 일련의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켰습니다. 2016년 하장촌은 드디어 전촌 빈곤 퇴치를 실현했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모상님은 전국 빈곤 해탈 공약 모범 영예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2: 네,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곡 공동부유편 들으셨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하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4: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하로정에서 분발하자.
2: 네, 오늘은 여름철 초원을 짙게 물들이는 나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름의 초원은 색상이 선명합니다. 멀리 바라보면 들판은 끝없는 녹색이 펼쳐지고 하늘은 고용한 파란색에 하얀 구름이 떠돕니다. 푸른 초원의 풀향기가 가슴에 스며들고 산들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그리고 드넓은 들판을 가리우는 창공은 무궁한 낭만을 연출합니다. 초원을 사랑하는 관광객들이 이곳에 오는 것은 자연과의 포옹이고 마음과의 대화입니다.

여행의 기쁨은 이미 초원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네, 초원의 나담 축제는 정적인 아름다움에 생동감을 보태줍니다. 푸른 잔디 위에 말바꿉이 벌떡이고 구름이 맴도는 하늘가로는 오색 비단이 춤춥니다. 늠름하고 건장한 초원의 자녀들은 말을 타고 힘차게 달리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마음껏 노래 부르며 초원의 열정을 느껴봅니다. 나담은 옅은 화장을 한 초원을 더욱 진하게 장식하면서 평온한 하늘과 푸른 들판에 가득 생기를 보태줍니다.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내몽골 자치구 제36회 관광 나담문화체육대회가 신림골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개막식에서 글라이더가 공중에서 선을 그었고 보크 선수가 매걸음으로 나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기수는 붉은 깃발을 흔들며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왔고 노래와 한호성이 비옥한 들판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울란무치의 생동감 넘치는 춤사위와 자연이 어우러져 만 명의 관광객들이 함께 이 낸데 초원 축제를 목격했습니다. 나담은 오락과 축제를 뜻하는 몽골어의 중국어 번역입니다. 초원에는 목촉민들이 흩어져 살면서 계속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합니다. 때문에 나담은 목촉민들이 바라는 성대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나담 축제가 열릴 때마다 목촉민들은 고운 옷을 차려입고 온 가족이 함께 축제에 나갑니다. 각지의 목촉민들은 물과 풀이 풍부하고 소와 양이 살찐 초원에 모여 양궁, 경주마, 레슬링 등 종목을 겨룹니다. 나담은 초원에서 수백 년 동안 전해져 왔고 광범위한 대중성과 오락성을 갖춘 전통 민속문화 활동으로 초원에서 목촉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즐기는 중요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2006년 나담은 제1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오늘날 나담은 민속경기, 문예공연, 문화관광교류, 민족단결과 우정을 융합한 종합적인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2024년 이래로 내몽골 자치구의 나담축제는 총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관광종합수입은

인속 상호작용의 다섯 가지 기능 구역이 계획되어 있고 여기에는 실링골로 양 미식대회, 치즈 전시, 여름 카니발, 초원 샤브샤브 등 특색 있는 상업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체 여행 촬영, 캠핑카 캠핑, 초원 자전거 체험 등 문화 관광 체험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박은탁은 여기에는 초원의 풍경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문화체험도 있어 사람들이 초원의 정취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나담은 관광객들에게 초원의 매력을 충분히 체험하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초원을 깊이 둘러볼 수 있는 문화창고가 되었습니다. 나담 개막식 현장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일제히 노래를 불렀고 기후가 서늘한 광활한 초원은 물결치는 열기에 파묻혔습니다. 나는 초원으로 달려가 생명을 끝없는 녹색에 맡겨본다. 나담 회장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초원 축제에 몰입합니다. 관광객들은 현장에서 버크 선수와 겨루어 보기도 하고 사과 경기를 체험해 보기도 하며 직접 가죽 조각으로 펄트를 만들어 봅니다. 또 옷을 갈아입고 초원의 풍치를 사진에 담아 봅니다. 전에게는 내몽골 무형문화유산인 특별 공연이 펼쳐집니다. 만명 모닥불 축제는 초원의 밤을 뜨겁게 달구고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은 모닥불을 둘러싸고 춤추고 노래 부르며 여름 초원의 무한한 매력을

0: 뉴스 추적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인공지능의 미래를 함께 형성하자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창의가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 17일부터 2026년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가 상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제 인사들은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추진 주장을 높이 평가하면서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역량 강화와 지능 격차 해소를 돕는 중국의 실제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책임적인 대국인 중국의 책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글로벌 인공지능에 건강하고 안전하며 질서에는 발전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인공지능 연구센터의 과학 주임인 한스 우스코라이트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이 강력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은 인공지능 연구 논문 산출, 특허 배치, 첨단 모델 연구 개발과 산업 응용 등 많은 분야에서 강력한 국제적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선두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인공지능 및 디지털 개발부 장관인 마디예프는 중국이 이제 글로벌 인공지능 분야의 중요한 선도자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첨단 기술 기업을 육성했을 뿐만 아니라 혁신 성과를 산업, 교통, 의료 등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여 과학연구, 컴퓨팅 파워시설, 인재 양성, 장면 응용을 포함한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기내의 인공지능 전문가 부바카르 시디 디알로는 고품질 전문 인재 양성, 좋은 혁신 환경,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중국 인공지능 산업의 빠른 발전을 위해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르비아 국제정치경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의 카타리나 자키치 센터장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을 국가의 중점 발전 방향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의 연속성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책임적인 대국인 중국은 인공지능 발전 경험과 기술 성과를 세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루안다 키갈리 독립대학교 과학기술학원의 장 보스코 무사베 원장은 중국이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소스 인공지능은 첨단 기술 획득의 문턱을 낮추어 자원이 제한된 국가에 현지 혁신을 육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중국 보르투갈 인공지능 및 공중보건 기술 공동실험실 보르투갈 측 소장인 인공지능 전문가 알린도 올리베라는 중국의 발전 성과가 글로벌 인공지능 혁신에 중요한 실천 경험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보르투갈 연합 실험실은 양측 실질적인 협력의 생동한 사례입니다. 네,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발전 도상국을 상대로 5천 개의 인공지능 특별 연수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아세안, 아랍연맹, 아프리카연맹, 라틴아메리카 공동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인공지능응용협력센터를 건설할 것입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 네트워크 과학연구소의 윈디 홀 소장은 이런 조치들은 중국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이 세계와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코트디바르 아비장 대학교 정보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아르세나 메나인 교수는 중국이 개방적 협력을 주창하고 성과 공유를 추진하는 것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스마트 시대의 발전 혜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또한 전 세계의 협력적인 재해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중국 기상지능 경보 프로그램 마조가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솔로몬 제도 등 국가에 도입되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30개국에서 마조의 현지 적용을 추진할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 타나나리보 대학교의 디지털 관리 및 공공정책 전문가인 네스토르 라베는 마조의 응용과 보급은 단순한 상업 논리를 넘어선 발전 이념을 반영한다면서
이는 각국의 공동 이익을 지향하고 인공지능이 민생 복지를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중국의 추구를 생동하게 보여준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상해에서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가 탄생했습니다. 인공지능 협력 발전 행동 계획, 국제 인공지능 윤리 관리 행동 계획, 지능체 상호 신뢰 및 상호 운영 글로벌 협력 창의 등 많은 성과 문서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들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이버 보안 업무 조정 전문가인 우르반 바르펜티예브는 인공지능 기술이 경제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기술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기에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요 언론인 독립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는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의 설립이 글로벌화 시대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리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발전 도상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규칙 제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미래의 디지털 경제를 더욱 잘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인공지능은 전 인류의 공동지혜의 결정체이자 소중한 자산으로서 이 첨단 기술이 인류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경제학자 가브란 이고르는 이번 대회가 중국의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 전략 구도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신뢰를 주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탄자니아 가디언의 추석 경제 기자인 제임스 칸도야는 과학기술의 혁신은 전 인류를 위해 봉사해야지 새로운 발전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의 일련의 제안은 많은 발전 도상국들이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에 더욱 공정하게 참여하기를 바라는 공동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요르단 후신 빈 탈랄대 전략연구교수인 하산 다자는 중국 경험의 독특한 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뿐만 아니라 산업혁신, 경제발전, 글로벌 관리 및 인도주의적 책임을 연결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면서 이는 각국이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의 미래를 형성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심층 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길을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말라는 말처럼 언제나 사람에 대한 희망을 뜨겁게 간직합시다. 사람이 길이요, 사람이 희망이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일로 너무 상심해 맙시다.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고 마음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거울과 같으니 비친 것을 밖에서 들여다보기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비 오면 시원하고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안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으면 몸이든 마음이든 병이 납니다. 뭐든 비워야 좋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기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무언가를 기대하면 그 순간부터 행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역시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명품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싫지 않으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깐 걸어도 싫증이 나잖아요. 인생 항로도 이와 마찬가지니 언제나 명랑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합시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긍정적인 생각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소설 작사 강춘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아리랑 인생.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고교 경제의 전략적 버팀목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키며 당의 장기 집권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를 가집니다. 고교 기업의 기능과 사명을 더 잘 이행하는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창조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식이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으로 가속화되고 국내외 정세가 복잡타단하며 외부 환경이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일상화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져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추진하는 임무가 어렵고 막중합니다. 기업이 흥해야 나라가 흥하고 기업이 강해야 나라도 강성해집니다. 국유기업은 대부분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이나 관건적인 분야에 있어 국가의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와 중대한 위험의 도전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러므로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여 국유기업의 전략적 기능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실히 선차적인 위치에 놓고 국가 대업과 국가 수요에 초점을 맞춰 국유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역할, 산업통제 역할, 안보 지원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킴으로써 발전의 확실성으로 전 국면을 안정시키고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면서 당과 국가 사업이 안정적이고 장관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기업의 활력과 효율성을 힘써 향상시키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국유기업을 잘 운영하려면 반드시 개혁해야 하고 보수 속여서는 안 되며 개혁에서 성공하면 현대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고 일부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전국 국유 자본 계통에서 감독 관리하는 기업의 자산 총액이 2012년에 71조 4천억 원에서 2023년에 317조 1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총 리온액은 2012년에 2조 원에서 2023년에 4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하여 규모와 실력, 질이나 효용면에서 모두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유기업의 발전 활력과 내적 동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고질병이 아직 완치되지 못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자산 수익률이 높지 못하고 혁신 능력이 부족하며 가치 창조 능력이 강하지 못한 등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요구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점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국유기업은 국정운용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통해 활력을 증강시키고 효율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중점을 잡고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며 현대기업 운영능력과 핵심 경쟁력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발전 방식, 회사 운영, 경영기재, 분포구조가 새로운 신형의 현대 국유기업을 서둘러 건설해야 합니다. 국유기업이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도록 서둘러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요입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의 선차적인 과업이고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내적 요구와 중요한 주력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식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이 깊이 있게 발전하고 과학기술 혁신이 생산력의 기본 요소를 심층적으로 재구축하고 있으며 신질 생산력이 이미 실천 속에서 형성돼 고품질 발전의 강력한 추진력과 지지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교기업의 고품질 발전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지만 자원과 환경에 따른 제약이 부단히 증대되고 전통적인 생산력 조건하에서의 경제성장 방식이 갈수록 지속되기 어려워지는 등 문제들에 직면했으며 관건적 핵심 기술이 타국의 제약을 받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변되지 않았고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 기술과 미래 산업 구도도 아직 뒤처져 있습니다. 경제가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총 요소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기업이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려면 혁신에 의한 발전에 의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통해 신질 생산력의 발전을 속박하는 난제와 에러를 적극 해소하고 혁신 발원지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혁신을 서둘러 추진하고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고도화하며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미래산업을 배치하고 발전시키며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쟁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우세를 육성하여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에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원칙과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 중대한 포치를 관철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유기업의 개혁, 발전과 당 건설에 대한 습금형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 정신을 학습 관찰하는 것을 통용으로 하여 방향을 잘 잡고 소종 혁신하며 학습과 사고와 실천을 결부시키고 지식과 신앙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당이 국유기업을 전면적으로 용도하는 이 근본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확고히 수호하고 당의 용도를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각 방면과 전 과정에 일관시키며 기업의 당 건설과 생산 경영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국유기업의 지도부 건설과 간부 인재 대우 건설을 강화하며 기풍이 바른 량완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여 고품질 당 건설의 선도적 역할과 보장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시켜야 합니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실현하는 이 총체적 목표를 견지해야 합니다. 두 가지 확고 부동을 견제하고 실행하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고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둘러싸고 국유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확고부동하게 추진하며 국유경제를 부단히 발전상대시켜 사회주의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져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우완.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동네 골목에서 요새 사소한 고민에도 귀 기울여주는 사람, 마을의 변화를 위해 먼저 나서는 지부. 한 사람의 진심이 이웃을 움직이고 하나의 당 조직이 마을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오수 공산당원과 오수 당사업 종사자, 선진기층 당조직 특집, 평범하지만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따뜻한 공동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2년을 하루와 같이 장백림해의 해발 828m 산정상에 위치한 1109번 삼림방화 전망탑을 집으로 삼고 산을 보수로 삼으며

아득히 펼쳐진 장백림의 해발 828m 산정상에 129번 삼림방화 전망탑이 우뚝 솟아있다. 그리고 그 전망탑을 지키는 한 공산당원이 있다. 32년을 하루와 같이 탑을 집으로 삼고 산을 보수로 삼으며 이 푸른 림해를 지켜왔다. 그는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 황리호 림업 요한 회사의 삼림방화 전망원 양성이다. 1994년 림업기술학교를 졸업한 양성은 집에서 멀지 않은 탐납참 림산 작업소에 배치받았다. 그때 마침 림산 작업소의 로 전망원이 퇴직을 앞두고 후임이 급하던 도였다. 어릴 적부터 이 삼림 작업소에서 자란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를 자원에 나섰다. 림산 작업소 소장은 이 일은 단조롭고 적적하며 매우 힘들다고 일러주었지만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저는 이 림산 작업소에서 자란 사내 아이입니다.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다짐이 어느새 32년의 시간이 흘렀다. 탐납참 림산 작업소는 산림과 농경지가 맞닿은 지역이라 주변에 마을이 많고 밭두렁 태옥이나 재사용 불씨 등 화재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전망탑에서 시야가 단 1도만 빗나가도 지상에서는 500m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작은 오차가 진화 작업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치명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한치의 오차를 없애기 위해 그는 취임 후 두 달 동안 전망탑 주위 45 평방킬로미터에 있는 20여 개의 높은 산과 70여 개의 골짜기를 샅샅이 누볐다. 모든 산세와 삼림의 굴곡 지형을 모래에 새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는 관할구역 만여무의 산림을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발로 밟으며 지명과 지형, 강줄기의 분포, 수종의 구성과 위험 요소를 몸으로 익혔다. 그렇게 그는 움직이는 산불 감시 지도로 거듭났다. 실천 속에서 양성은 기상변화와 산불 발생 사이의 내재적 법칙을 연구하여 마침내 자신만의 세 가지 살피기 관측법을 정리해냈다. 농경지와 삼림의 경계를 살펴 농사용 불을 예의주시하고 침엽수와 화렵수가 뒤섞인 지역을 살펴 화재가 쉽게 일어날 만한 지점을 일궈내며 지형과 지모의 변화를 살펴 연기와 불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하나씩 방법을 찾다 보니 점점 능숙해지고 예보가 적중할 때면 보람을 느끼고 납니다. 이 방법은 진화 작업에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고 정밀한 근거를 제공했다. 그가 지켜온 동안 관할 구역의 화재 감시 정확도는 100%에 달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정확도의 이면에는 상상하기 힘든 외로움과 고난이 자리했다. 129번 전망탑은 구역 내 제일 높은 지점이라 봄, 가을이면 칼바람에 뼈까지 시려우며 한여름에는 뇌약볕이 가혹하다. 힘들고 고된 일은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적막감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양성은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런 단 하루도 전망탑을 비운 적이 없다. 장기간의 고강도 작업에 그

활액막염과 경미한 소뇌 위축, 허리 디스크까지 얻게 되었지만 통증이 밀려올 때면 나무 집행에 의지해 탑으로 향한다. 회사에서 여러 차례 그를 후군으로 옮겨 근무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늘 정중히 거절했다. 림산 작업소에서 전망탑까지의 거리는 9km, 오토바이는 산기슭까지만 갈 수 있고 마지막 3km는 평균 경사도가 60도에 달해 오직 걸어서 오를 수밖에 없다. 긴 세월 동안 그가 왕복한 길을 합치면 10만 킬로미터로 지구 두 바퀴를 넘는 거리다. 험한 산길을 타며 오토바이 6대를 교체했고 타이어만 100개를 갈아 끼웠다. 험한 길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멧돼지와 노루는 단골 손님이었고 어느 날은 지팽이를 짚고 탑으로 향하던 중 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햇볕을 쬐는 흑곰과 마주치기도 했다. 그때는 정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위험도 그의 발걸음을 돌려 세우지는 못했다. 2015년 5월 양성은 전망탑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종아리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병실에서도 매일 전화로 당직 상황을 확인했고 교대로 탑에 오른 동료가 관측점을 정확히 잡도록 도왔다. 가을철 산불 방화 기간이 시작되자 양성은 다리가 부은 상태로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아버지가 급성 심장병으로 수술대에 올랐을 때에도 곁을 지키지 못했다. 마침 봄철 화재 방지 중요 시기였고 그의 관할 구역은 위험도가 높은 곳이라 다른 사람이 쉽게 대체할 수 없었다. 병상의 아버지와 어깨의 중책 사이 그는 죄책감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일터를 택했다. 그동안 수많은 음력설과 추석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전망탑에서의 하루는 거른 적 없는 그였다. 2019년 양성은 마침내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가 걸을 수 있고 탑에 오를 수 있는 날까지 이곳을 지키겠다고. 탑 아래 여린 똑갈나무가 어느새 굵은 거목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산림이 해마다 더 우거지고 야생동물의 웃음소리가 잦아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이 한 평생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이제는 제자 오해동이 그를 따라 산을 살피고 탑에 오르며 관측 작업을 익혀가고 있다. 오해동은 스승님께서 늘 탑 아래 계곡의 물길이 바로 관측의 핵심이라고 당부하십니다. 봄철 산나물이 돋아날 때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 더욱 주시해야 한다고요. 탐랍찹 림산작업소 당지부석이 후전고는 양성 동지는 30년을 깊은 산속을 지켜오며 길림성이 45년 연속 대형 산불이 없는 기록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 일선 당원들의 귀감입니다. 라고 말했다. 열정 가득하던 젊은 얼굴에 어느덧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양성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오직 그 탑과 그 산림에 바쳤다. 그는 선하여 중국 훌륭하니 길림성 도덕모범, 길림성 올 로동메달, 길림성 우수 공산당원 등 영예를 받아놨다. 일일 연구, 일일 연구, 일일 연구 소신, 일일 연구 이상무. 그가 우뚝 서 있는 곳은 든든한 방어선이었고 그가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은 곧 평안 그 자체였다. 장백 림에 서 있는 이 붉은 좌표는 묵묵한 일생의 수호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산림에 영원한 생명력을 키워내고 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계속하여 김삼철 어르신의 나의 종마 고우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종마 거울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말한다.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다. 바로 김철훈이었다. 그는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다. 우리는 연결현 대양고 중심소학교를 함께 다녔다.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 책가방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책은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고 발에는 짚신을 신고 실리 넘는 길을 매일 걸었다. 학교에서 뛰놀다 돌아오면 짚신은 금방 해져서 저녁마다 새 신을 엮어야 했다. 먹을 것도 부족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배고픔에 시달렸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속죄는 뒷전이고 먹을 궁리부터 했다. 봄이면 강가에 가서 개구리를 잡아 끓여 먹었고 여름이면 물고기를 잡아 야외에서 끓여 먹었으며 겨울이면 새 그물로 새를 잡아 끓여 먹기도 했다. 어느 겨울밤 철훈이와 함께 그물로 50여 마리나 되는 새를 잡아 우리 집 부엌에서 몰래 끓여 먹던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깨끗이 손질한 새를 기름 한 방울 없이 냄비에 넣고 끓였지만 새 고기에서 저절로 기름이 흘러나왔다. 그 맛은 정말 꿀맛이었다. 새 고기가 부족할 때는 어머니가 데쳐놓은 배추나 시래기, 무원잎을 썰어놓고 끓여서 한 사발씩 나눠 먹었다. 그래야 속이 든든해 잠도 잘 왔다. 철훈이는 그런 날이면 우리 집에서 자고 새벽에야 자기 집으로 가 아침밥을 먹고 나와 함께 학교로 향했다. 먹을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 숙제를 못해 선생님께 무릎 꿇고 두 팔을 올리는 벌을 받은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너무 힘들어 울기도 여러 번 했다. 그 시절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 소학교 2학년 때 하굣길에 총각 선생님이 련회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것이다. 우리는 겨우 10살 안팎이었지만 그런 눈치를 챘으니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다. 그날 이후 우리들은 그 이야기만 나오면 배를 끌어안고 한참씩 웃곤 했다. 그런 사소한 일들이 당시 우리에겐 큰 즐거움이었다. 그렇게 늘 함께였지만 우리의 삶은 잠시 갈라지게 되었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농사를 짓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내가 7살 때 아버지가 중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36세 정상과부가 되셨다. 철훈이는 형편이 나아 조양천 고중에 진학했다. 이후 연변농학원 중목계 입학해 대학생이 되었고 졸업 후에는 국영농장의 수의사로 일했다. 인연과 앞길은 정말 모르는 일이다. 나는 농민이 되어 농산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청년단 조직에서 노력한 보람으로 2년 뒤 촌정부와 구정부의 추천을 받아 상급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얻었다. 철훈이는 다시 국영농장에서 수의사로 일하다 부모님이 걱정돼 연변으로 돌아와 태양이민공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마음이 너그럽고 소박했다. 항상 생산 현장에 내려가 농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런 성실함 덕분에 1970년대 중반에는 연변일보의 모범 당위원회 서기로 소개되기도 했다. 1980년대 말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당위원회 조직부로부터 려명대학의 당위원회 서기 겸 교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수백만 원의 해외 자금을 유치해 가난한 대학을 일으켜 세우고 전공을 확장하면서 훌륭한 학교로 가꾸는 데 힘썼다. 그 무렵 나는 령정에서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학교에 필요한 텔레비전, 냉장고, 녹음기 같은 가전제품들을 싼 값에 공급하며 학교 살림을 도왔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만남은 다시 잦아졌다. 그는 매주 일요일이면 나를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식당에 가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지난 날과 고향 이야기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5, 6년 전까지만 해도 만나기만 하면 이야기가 마를 새 없었다. 퇴직 후에도 그는 자연농업연구소를 세워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연구소의 책상과 의자가 없어 힘들어하자 내가 예전 일하던 단위에서 남는 물건들을 구해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다. 그가 연구한 악취 없는 양돈법은 부대의 양돈장애까지 보급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연구소를 찾은 사람들을 위해 며칠씩 강습을 열고 직접 강의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우리의 우정은 나이가 들어도 더욱 깊어졌다. 함께 연변팀의 축구팬이 되어 응원을 다니며 땀을 흘렸고 삼복 더위에도 도문까지 달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도집 마누라들의 호된 질책도 들었지만 우리는 비밀리에 만나 또 버스를 타고 또 나고 냈다. 2000년대 초 철운이가 퇴직하던 해 고향 마을이 개발구에 편입되면서 50만 원의 토지 보상금 문제가 생겼다. 마을 책임자인 김주훈 씨가 이 소식을 전해왔고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령정 소송으로 달려가 관련 법률 서적들을 사들인 뒤 소송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기소장을 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내가 직접 변호인으로 나섰으나 첫 재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더 꼼꼼히 자료를 조사해 상소장을 작성했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고향 사람들이 날려버린 50만 원을 되찾아 주었다. 감격한 고향 사람들이 베푼 연회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웃음과 희열은 지금도 가슴을 뿌듯하게 한다. 그렇게 50여 년을 함께한 우리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철운이가 가람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수술과 치료를 위해 상해의 큰 병원을 여러 번 오갔고 우리의 만남은 잠시 뜸해졌다. 그러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자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다.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꼭 털어놓아야 마음이 편했다. 그가 평상에서 나를 부르던 날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의 아내가 전화와서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수척한 몸으로 침대에 누워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1: 삼촌이 끝까지 동반하지 못해 미안하오. 당신 같은 친구가 있어 내 인생이 즐거웠어. 그리고 학교에 가서 교장한테 꼭 전해주어. 내가 간 뒤 절대 추도식을 하지 말라고.
0: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자 마지막 약속이었다.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있노라니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어린 시절 수없이 함께 오가던 등교길, 함께 끓여먹던 따뜻한 국물, 그리고 늘 함께 나누던 수많은 이야기와 호탕한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학교에 가서 그의 유언을 전했다. 2020년 5월 10일 연결 장례식장에서 그의 소박하면서도 엄숙한 추도식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평수상봉입니다. 개구리밥, 평해, 몰수, 소로상, 만날봉으로 풀이되는 평수상봉은 물에 또 다니던 부품입니다.

병초가 서로 만난다라는 뜻으로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우연히 만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당나라 고종 함영 2년 연백서라는 인물이 홍주 도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연백서는 낡고 허름해진 등왕가 강서성 남창의 감강 기술계인데 그것을 재보수하고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중공을 축하는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등왕가계는 초대받은 왕장군 맹학사를 비롯해 먼 곳의 하객들까지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연회에서는 시에 뛰어난 문사를 통해 소문을 남기는 것이 관례였는데 연백서는 이 기회를 틈타 문사였던 사위 오자장의 재주를 자랑할 계획이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하객들은 관직과 나이 순에 따라 차례로 착석했습니다. 연백서는 사람을 시켜 문방사보인 종이, 붓, 먹, 벼루를 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좌중의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 공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시니 역사의 길이 남을 성윤일세 부디 마음껏 운필하시오. 새롭게 태어날 등왕각에 훌륭한 소문을 남겨주시구려. 문방사보는 관직 순에 따라 차례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연백서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문방사보는 가장 연소하고 관직이 낮은 왕발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왕발은 조금도 주저하는 기색 없이 이를 받아 자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연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독 염공이 베푼 송대한 잔치에서 주인의 흥을 깨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오. 왕발은 아랑곳하지 않고 붓을 들어 거침없이 쏘내려갔습니다. 어린 자가 감히 나에게 대적하다니. 화가 잔뜩 난 연백서는 소동에게 그의 문장을 전해달라고 명하고는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락하 요고 목제비 조수 공장 천일색 저 하늘 노을은 짝일은 기러기와 나란히 하고 갈 물빛은 높은 하늘과 같은 색이로구나. 왕발의 화려한 문필에 사람들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총고의 걸작이요 존재 남봉인 자로다. 하객들은 조마다 극찬했습니다. 이를 전해 듣고 자리에 돌아온 연백서는 그제야 왕발에게 경리를 표하고 깍듯이 대했습니다. 왕발의 등왕각서는 오늘날까지도 명문장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왕발은 훗날 초당 사거리라고 불리며 당나라 초대표적 시인으로 그 명성을 날렸지만 정치에서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여 늘 불만이 가득했으며 그 슬픔을 글에 담아내곤 했습니다. 관산곡에 넘기 어렵다는데 그 누가 길 잃은 자를 애처로 여길고 부평초와 물이 만나듯 모두가 우연히 만난 타향의 길손들이네. 평수상봉이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서로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끼리 물에 또 다니는 부평초같이 우연히 만남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최근 국가영화국과 시장감독천국이 영화관의 업태혁신, 모델혁신, 서비스혁신을 추진하고 영화관을 관람과 교류, 오락, 소비가 결합된 종합적인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록색 테마 상영관부터 복합업태의 융합, 가족체험 학습 플랫폼부터 도시문화 랜드마크에 이르기까지 현재 여러 지역의 영화관은 영화플러스를 중심으로 업태 간 경계를 허물고 대중의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며 개성화된 정신문화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킴으로써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영화 시장을 번영시키는 데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한 차례 광범하고도 심각한 체계적인 변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염재신농 씨의 고향 수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2025년 감동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의사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체계적인 변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청석위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한 차례 광범하고도 심각한 체계적 변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의 법칙성과 간과성, 목표와 임무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이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의 내적 요구이며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개의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책입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은 뚜렷한 광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에 관계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제반 분야에 관계되므로 그 누구도 방관자가 아니며 그 누구도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은 선명한 체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이며 복잡한 체계적인 사업으로서 결코 단순히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이 아니며 제반 분야에서 통일적으로 조류를 추진하고 각 방면에서 역량을 협동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은 심각한 변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므로 반드시 저탄소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한 차례의 세계적인 에너지 혁명 및 산업혁명의 추세에 순응하여 경제 발전의 품질 변혁, 효율 변혁, 동력 변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영속적 발전에 관계되며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실현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모하고 대량으로 배출하는 생산 모델, 소비 모델을 개변시킬 것이며 녹색 발전, 저탄소 발전, 순환 발전에 기초한 경제 체계와 청정 저탄소, 안전 고효율을 지향한 에너지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자원과 환경에 따른 제약을 완화시키고 발전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실현은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우리나라 생태 환경의 질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실현은 우리나라의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의 풍모를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합되고 절약을 우선시하며 동시에 추진하고 내외가 원활화되고 위험을 방지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위, 자원 조건, 기술적 잠재력, 시장 활력을 보다 잘 발휘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 구조, 생산 방식, 생활 방식, 공간 구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합니다. 첫째, 통일적 조류를 확실히 강화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을 생태 문명 건설의 전반적 배치와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 국면에 포함시키고 우리나라의 부족한 에너지 자원 형편에 입각해 선립 후파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을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계획 실시 방안과 보장 조치를 서둘러 제정하여 내오고 탄소 배출 정점 도달 10대

0: 행동을 잘 조직 실시하며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의 속도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책임 주체 사업 임무 완성 시간을 명확히 하며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혁명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석탄 자원이 풍부하고 석유 자원이 부족하며 천연가스 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을 강화하고 석탄 소비의 형태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자원에 대한 탐사 개발 강도와 매장량 및 생산 능력 확보 강도를 높이고 국내 에너지 생산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에너지의 자주적 공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신형의 에너지 체계를 서둘러 계획하여 건설하고 수력 발전 개발과 생태 보호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적극 발전시키고 에너지 생산, 공급, 비축, 판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의 녹색화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 차례의 과학기술혁명과 산업 변혁에 따른 기회를 확고히 포착하여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제5세대 이동통신을 비롯한 신흥기술과 녹색 저탄소 사업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녹색 제조체계와 녹색 서비스체계를 적극 건설해야 합니다. 공업, 건축, 교통 등 분야에서 에너지 이용의 청정화, 저탄소화 전환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검소하고 적당하며 녹색적이고 저탄소적이며 문명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창도하고 전체 인민의 절약의식과 생태환경보호의식을 강화하며 탄소 배출량 표시 제도를 모색하여 수립하고 녹색 소비와 저탄소 소비를 인도하며 전체 인민이 참여하는 량호한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넷째,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한 정책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모 총량과 소모율에 대한 통제를 보완하고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중점적으로 통제하여 탄소 배출 총량 및 배출 강도 이중 통제 제도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기준을 완비화하고 탄소 배출 통계 채산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 거래 제도를 완비화하고 탄소 정가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괄 보호와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생태계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글로벌 기후변화 협상 의정과 국제규칙의 제정에 동참하고 공평하고 합리하고 협력 상생하는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협력과 투쟁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치를 견지하고 차별적 공동 책임 원칙, 공평 원칙과 각자 능력 원칙을 견지하며 우리나라의 발전 권익을 철저히 수호하고 불합리한 탄소 간섭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한 차례 광범하고도 심각한 체계적인 변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은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귀심 1원 고궁 건룡 정원 몰입형 미디어 전시가 국가도서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건룡 정원은 자금성 영수궁 서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정원 조경, 건축, 회화, 조각 등 여러 예술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번 몰입형 미디어 전시는 건룡 정원의 역사적인 유산을 기반으로 15개의 몰입형 공간과 17개의 인터랙티브 설치물을 조성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통 정원의 건축 미학과 인문적 이야기를 감각적이고 체험 가능한 몰입형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동북의 무형문화유산인 도화가 수도의 예술 분위기와 만나면서 지역을 뛰어넘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 교류를 펼쳤습니다. 일전에 칼끝에서 피어나는 꽃, 독창적인 구상, 길림 도화예술전시회가 북경국가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민간 도화는 독창적인 무형문화유산 기예로 채색 오유치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특수 제작된 칼날을 활용하여 창작하는 데 층차가 다양하고 결이 섬세하며 고아한 예술 품격과 통속적인 재미를 모두 갖췄습니다. 길림성 도나시에 뿌리내린 민간 도화는 짙은 동북지역 정취를 띠고 있으며 작품은 흔히 장백산 경치, 조선족 민속, 흙토지, 전원 풍경에 초점을 맞추어 북극 산천의 공장함과 수려함을 가감없이 펼쳐 보이는 바 지역 문화와 민간 장인 정신이 결부된 예술의 보물입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향토에 불이 내린 이 무형문화유산은 더 넓은 예술계에서 다양한 예술 형태와 교류해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북경 국가대극장을 전시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국가대극장은 북경의 핵심 구역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고의 공연 예술 중심입니다. 이곳은 예술의 전문성과 대중 전파성을 겸비해 무형문화유산이 도시 예술시장과 접목하고 현대 미학 시야에 녹아드는 훌륭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국가대극장 음악청 2층 북쪽 공공공간의 전시구역을 마련하고 130m 길이의 전시 동선을 따라 3m 높이의 표준 전시벽에 도화 작품을 질서정연하게 전시했습니다. 중국 작가협회가 제9회 로신문학상 수상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7개 부문에 총 35편의 작품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로신문학상의 응모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처음 출판되거나 발표된 작품으로 종편소설, 단편소설, 기록문학, 전기문학, 시, 산문, 잡문, 문학 리런 비평, 문학 번역 등 7개 부문을 망라합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비밀 등 5편이 중편 소설상을, 긴 계절 등 5편이 단편 소설상을, 인간 세상을 가로지르는 코끼리 떼 등 5부가 기록 문학상을, 또 다시 푸른 산들이 등 5부가 시상을, 고대의 령혼 등 5부가 산문, 잡문상을, 문학의 깊은 뜻 등 5부가 문학 리련 비평상을, 좋은 순선 등 5부가 문학 번역상을 수상했습니다. 제9회 로신문학상이 발표된 가운데 흥룡강성 작가협회 부주석이자 흥룡강 문학원 전문 작가인 전용선의 작품 비밀이 가장 높은 순위로 중편 소설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혁명 역사 소재 문학 작품인 비밀은 독특한 시각을 통해
조일만 열사가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 신념을 지키고 당의 기밀을 보호하며 의연히 죽음을 맞이한 장렬한 과정과 인격적인 매력을 생생하게 복원해냈으며 동북 항일연군 정신의 불멸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는 뜻깊은 문화선물입니다. 조선족 작가 전영선이 창작한 드라마 절벽과 영화 절벽 위에서는 다수의 전국적인 기록을 세우며 영화 드라마

드라마 분야에서도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소주시는 중국 최초의 세계유산 모범도시입니다. 수년간 현지에서는 자수 같은 세심한 공력으로 고성의 문맥을 보호하고 각종 역사문화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도시 경신과 문맥 계승이 융합 공생하는 특색 있는 발전 경로를 걸어왔습니다. 소주는 고대의 평강이라 불렸으며 2500여 년 전 오자서가 주관하여 축조한 함려대성이 소주 고성의 핵심 골격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각도시 지도인 남송시대의 평강도는 당시 고성의 골목과 하천체계를 완전히 정형화했으며 현재는 소주 박물관에 전시 중인 청대의 고소 번화도는 12m가 넘는 긴 두루마기에 2000여 채의 건축물과 4,800여 명의 인물을 그려내 당시 상점이 즐비하고 상인과 여행객이 오가던 강남 지역의 번성한 풍경을 섬세하게 펼쳐 보여줍니다. 제12회 전국 오페라 성악 공연 및 제4회 브루스 카티니 국제 성악 대회가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문성과 예술적인 사명을 견지하며 대학 성악 교육을 강화하고 젊은 예술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데 주력하게 되는데 국내 오페라 성악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 성악 명작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또한 개방과 포용, 예술 중심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고전 오페라의 정수를 전하고 국제 예술 교류의 장을 마련해 국내외 성악 예술의 상호 교류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공동 주관하는 연변 가무단 교향악단은 개막식 주요 무대를 책임졌습니다. 악단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수한 참가자들과 함께 세계적인 오페라 명곡을 연주하며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교향악과 안정된 무대 운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대회가 연길에서 열리게 된 것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문화예술 발전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또한 연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변경 지역의 장점을 살려 전국 예술 자원과 연결하고 국제 문화 교류를 넓히게 되는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염재신농 씨의 고향 수주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명 고성 시리즈 중 100번째는 염재신농 씨의 고향 수주입니다. 중화민족의 비조 신농제의 고향인 수주성에는 신농정과 관제묘, 염재신농비 등 신농제와 연관된 명승고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 밖에 고대 수주성 외곽의 뇌고돈 고분의 군락은 2500년 전인 전국 시기의 무덤입니다.

1978년 이 거분들 중 하나인 증후을 무덤에서 출토된 청동기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옛적에 한수 동쪽의 나라라 불린 수주는 장강류역과 회화류역의 교차지대, 허북성 북부, 강한평원과 중원평원이 접목한 요충지에 위치한 허북 북부의 주요 도시입니다. 서주 시기부터 춘추 전국 시기까지 수주에는 려와 수, 당을 망라한 세 개의 제후국이 있었고 전국 시기의 후반에 이곳에 수현을 두었으며 서위 때인 535년 수현을 수주로 승격시켰습니다. 581년 수국공으로 책봉된 복주의 대사마 양견이 정제를 밀어내고 보위에 올라 수국공이라는 자신의 직위 명칭에 따라 국호를 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자에 갈주자가 들어있어 자신의 강산이 오래갈 수 없을까 우려하여 숫자가 따른다는 의미를 가졌다는 이유로 기존의 국호를 따를 수에서 나라수로 바꾸었습니다. 수주성 서남쪽에 남아있는 신석기 시대의 요적지는 넓은 범위와 풍부한 내용을 가진 한수류역의 불가령 문화유적지입니다. 1957년 이곳에서 생산도구와 생활용품이 대량 출토돼 3천여 년 전의 사회상을 보여줬습니다. 출토된 문물 가운데는 돌로 만든 도끼와 돌, 칼, 돌낫 그리고 도자기가 많은데 채색의 그림을 그린 검정 바탕의 도자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와 동시에 완전하게 보존된 많은 벼 껍질도 발견돼 당시 장강류역에서 벌써 벼 농사를 했음을 말해줍니다.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곳은 희씨성의 제후국 수나라였습니다. 편년체 사서인 좌전에는 한수 동쪽의 나라들 중 수나라가 가장 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주는 염제 신농 씨의 고향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수주에서 북쪽으로 60km 거리에 구령산 남쪽 기슭에 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신농제는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일명 렬산씨라고도 부릅니다. 5천여 년 전 신농씨는 수종을 데리고 수주 장려산에서 출발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오곡을 재배하고 백초를 맛보며 질병을 치료하고 농사를 가르치며 력법을 만들고 통상을 가르치며 고대 문명을 창조했습니다. 수주에서는 그때 그가 기거한 동굴을 신농동이라 이름하며 지금까지 보존해 내려옵니다. 동굴 입구가 북쪽을 향한 신농동은 상단이 넓고 하단이 좁은 독특한 루각의 모양을 가집니다. 온갖 모양의 바위가 산재해 카르스트 지형을 형성하는 동굴에는 또 정오에 시장을 열고 물건을 교환한다는 신농제의 주장을 실천한 곳이라고 전해지는 일중가 유적도 남아있습니다. 수주성에서 동북쪽으로 30km 거리에는 리산파와 순전, 룡피안, 파산채, 순정 등 순임금이 농사를 지었다는 유적지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신농씨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호북에서는 해마다 중국 호북 렬산 염제 신농제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신농동 유적지 주변에 신농묘와 신농기념관, 기념광장, 렬산 대종사 등 건물을 지어 렬산은 해내외 여망자손들이 참배하는 성지로 됐습니다. 멱수강과 개수강 함류 지점의 기슭에 뢰고둔이라고 하는 눈덕이 있는데 춘추 시기 초나라 령은이 일으킨 란을 평정하기 위해

이름에 깃든 사연보다 이 돈덕에서 전국 초반에 많은 무덤을 발견한 것으로 인해 더욱 세상에 높은 명성을 펼쳤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 바로 주왕실의 제후국 중 하나인 임금 증후울의 무덤입니다. 뢰거둔의 동쪽 언덕에 위치한 증후울 무덤은 수직 암갱의 나무관을 사용했습니다. 이 무덤의 지하 궁전은 방 3개에 거실 하나를 거느린 호화로운 아파트를 방불케 합니다. 붉은 사암 속에 조성된 지하 궁전은 동서 길이 21m, 남북 너비 16.5m, 깊이 13m, 면적이 220평방미터에 달하며 묘도가 없고 무덤의 단면이 한자로 북자 모양을 형성합니다. 증후울 무덤은 고대의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보고이자 정교하고도 장관을 이루는 고대 예술의 전당입니다. 증후울 무덤에서는 악기와 청동기, 병기, 금기, 옥기, 칠기, 목기, 죽간 등 약 1만 5천여 점의 문물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완전하게 보존된 타악기 편종이 가장 장관입니다. 세계의 기이한 경관 중 유일무이한 보물로 인정되는 편종은 도합 65개의 총무게는 2,500kg에 달합니다. 청동으로 조조한 정교한 이 편종은 분해와 조립이 가능한 합리적인 설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1981년 뢰거둔 2호 무덤에서 또 28개의 작은 용종과 8개의 큰 용종을 망라한 36개의 편종이 출토됐습니다. 2호 무덤에서 출토된 편종 중 8개의 큰 종은 증후울 편종과 음이 전적으로 일치해 전문가들은 이 두 편종이 같은 음악 체계에 속한다고 인정하면서 이 편종을 증후울 편종의 자매 중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세트를 합치면 종의 수가 100개에 달하고 분해와 조립이 가능한 이 편종은 완전하고도 웅장한 타악기임에 손색이 없습니다. 1970년대 동방홍 1호 위성이 우주에서 지구를 돌며 들려준 음악 동방홍이 바로 편종으로 연주한 것입니다. 1987년 12월에는 또 증후울 편종 우표와 음성 우표 첩을 발행해 음향 우표의 선례를 열었으며 다시 한번 편종을 세계에 알려지게 했습니다. 허북성 가무단이 편종 소재를 활용해 창작한 편종 악무는 노래와 무용, 음악을 접목해 증후울 무덤에서 출토된 편종을 모방 제작한 고대 악기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 석, 사, 죽, 포, 토, 흉목 등 8가지 음으로 화음을 내며 천고의 절창을 다시 연주해 고대 중국인들의 예술적인 풍모와 당시의 사회상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상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내 이어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2025년 감동 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이사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1: 미시한 빛이 모여 온화수를 이루고 평범함이 위대함을 낳습니다. 감동 중국 2025 올해의 인물 시상식이 방송된 가운데 해외에서 현지 익사자를 구하다가 순직한 중국 의료지원팀 의사 장근교가 감동 중국 2025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감동 중국 시상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대가 산과 바다를 향해 달려간 줄 알았으나 그대가 몸을 던져 위험을 무릅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가족들은 그대의 귀한 길을 바라보았지만 그대는 그것을 타인의 생명길로 바꿨습니다. 조국과는 멀어졌지만 위대함과는 가까워졌고 그대의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국경을 초월했습니다. 그대의 몸은 푸른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대의 이름은 다리로 뛰어 말리길을 이었습니다. 생명, 그것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장군교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에 다리라는 교자가 들어있는 글은 평생을 다리와 인연을 맺은 듯합니다. 1987년생인 장군교는 의사의 길에 오른 그날부터 구조를 일상으로 여겼습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가 닥쳤을 때 그는 자진하여 산동성 제10차 보복 의료지원팀 팀원으로 보복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약 두 달간 버티며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한편 만여 원 상당의 방역 물자를 계정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행동으로 보여줬고 허복성 정부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욕향자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허복 지원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그는 심장박동행동이라는 구조센터를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교육 도구를 들고 유방 인민광장에 나가 심폐소생술을 무료로 가르쳤으며 400여 회의 교육을 진행해 2만여 명의 시민들이 관련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의 작은 선행들은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밝혀주었고 사람들은 그를 로좀 의사라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조국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의료지원 임무가 내려졌을 때 장군교는 다른 역행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 1월 그는 제27차 탄자니아 파견 중국 산동 의료팀 팀장으로 종착을 맡아 탄자니아 모힘빌리 공립병원에 도착해 마취 의료 및 교육 훈련에 힘썼습니다. 모힘빌리 공립병원에는 여러 수술센터가 있지만 오랫동안 마취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림상 진료 최일선에 뛰어들었고 동시에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해 현지 의료진을 1대1로 지도하며 마치 프로토콜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탄자니아에 떠나가지 않는 의료팀을 남겼습니다. 2025년 6월 8일 장군교는 위챗 모멘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온 의사로서 저는 저의 조국과 저의 직업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탄자니아 동료들이 중국과 중국 의사의 힘을 느끼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모멘트가 그의 마지막 글이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탄자니아 다리에스 살랑 해변에서 한 현지 여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군교는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고 파도 속에서 유일한 구명조끼를 익수자에게 입히고 온 힘을 다해 그녀를 해안가로 밀어냈습니다. 익수자는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그는 탈진으로 익수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습니다. 용은 멀리 갔으나 그 정신은 영원합니다.

0: 장군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며 생명을 구한다는 중국 의료지원팀의 정신을 생명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산동성 도둑모범 제로시대의 모범 칭호를 주소받았고 2025년 8월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의사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10월 의료사로 추소됐습니다. 평생 의사만 할 겁니다. 또 의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장군교의 이 한마디는 그의 평생 가장 소박한 신조였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방역, 대중의료교육, 말리 아프리카 의료지원, 목숨을 건 구조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자취는 책임과 헌신과 희생을 아우릅니다. 그는 짧은 생애로 하얀 의사 가운에 초심을 종명했습니다. 우인의 인술은 결코 막을 내리지 않으며 정신의 교량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1: 라디오로 듣는 세상. 2025년 감동 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의사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버리고 말았어. 아이올린 놈들을 원체길래 악습발인 굴고 뒤를 아버지 조차 암울을 해. 암흑주름 든 새도다 아이올 잡을렁인 자그 털 잇 아타

가니 부잣 슈픈 거짓자 여우쾌 활게 알든 헌드근 유주 에르히기 흠낫 이젠 뭐가 다트네 음은 베란 헬게나 토렌 이젠 복다 그건 던 델다 그치 드는 야스든 여우쾌 위 뒤널 엘대그대 말오자 은우들 니겐 다 늙을 더비 스티클레 자리 이젠 뭐가 냥냥이 벌 잘은 앞길지 걸도 챔벌 이젠 흐트근 오득 비춤을 벌시나 가르더히 자르드 디자르제 이진의 조절을 비춤 이미 앞지러이 가르더히 흐무스 비치킨 두르분 으르드니 앞지랏 이진의 음은 대라바덕제 비치킨 두르분 으르든 그 생기나 비일 조를 뻑 차사 벌손 이진 약든지 비측과 비리야 듣고 배희들은 여우쿠이 이내가 되려나 이젠 다벌 나대기 벌 이득과 벌자야겠지 새들보 두수물한 이득과 사문세디 이득임질한 친해 들 두진 리문도 나르둔 털구르니기 사물어라 들희에 대한도로 저글릉이 되지 으르 해버시 듣든 도타지 갔으나 우침벌 타이스네 늘어 치륵 배불한 아르뿐 내면 매진왕이 후들거득 해태벌 알튼들 히 멋질은 올라한 토스택대 아르디르기 쩌나 먹듯 아유 저버는 벌러 이마스 이진 쩌버들리 제 어린 가라란 비추벌아 아르뿐 내면 왕나르기 알군 이슬 잘라 이마스 은하후 가진 хурлыгы хурлдвэж, елтэн түшмүл нарийгы бол, хэджмэй үтэр пээр хэтвэр хэлбэр түгүм очэр шиэв. Түрээн ичин сүүжүн хамды, та царам бачча. Үннэ гардар бэ алавдылгар, сэдан хурлыг бичгэй бичаад. Тэвдэл хэгад ангэр чаккэй хурвайгад, Бехтэн эр хэгий бол, татгэлжэл үгагаар, атгэдагэр амар, амар ванавай хүнтэрч. Яу хатэн басчу, эр хэгий амар ова, яу куэ баса. Эр хэгий огаар, хадуэн шэрэндэр сооч. Хагаарий жэн дотарам бодж, яа, үнэр авад үчин бол, яу куэ бас хурлэг санаагай.